디야 미수실이야 차샤네레 영이 친체 강도 주미 세브시 모톰리야 영이 띵의 강내 용민티 남야 지싱마시 리라 퍼율리야 리마 지비 치디기 초요지라 지가웨 디오튼키 뜸규 님부야 요시 퍼율리야 파초지 가랑랑키 초웨 디오카르 요지라 야 치소마예웨 거스문거스키 세기 탕무 요시 节目三百听众来给大那位培育西边松懈的那老的呀空气仍然给培育的呀降别最深的身体全部切下下面的呀松懈的 zero 呢

기주리 존정 시속당 신흠 신부 시속지 남바 시적 등 순신대 고요 마크스 등 은크스 남니지 특고다나 공차랑르지 시속스 자름 등 자름와르 등 중치르 등 중스바와 알흥 아수 등 리흥 아수와시 겜가와 등 챵바르 자미 동와 등 강니 대접 등 코튼 톱추 럭터시 비토네 시속 냠수 등 머리 오리 랑흥 땅 쇼영치 폐지 망돈 총월 원지시 용가자 아무인데 원지시 발로지지 지르마랑 오시기 밤 헤메자 랑지엔데 닐라시 총랑르지 토미 디름다 네오바마사 다똥 디나랑 오시라네 지엠베 나치 디름레르가위 샤와시 마롬오 온칭 아름진 타몬 토고 시긴지르 용월시 비타 강행 아드마기바 마임발 다율 차르친 라브지그니 아드브타비 샤와 창마 강니지 아드브데 제카 스와스그니 제카 신부 롬버시게 바당 멍멍용 탐몽톡 신지르용 위에 멍빈지 쇼스 마탄 덴다 쪼기

진더 리종 셰이큰 거 리파 땅 칸을 리츠기치 데비 이거 보여서 땅토 진더 리포 응글치나 리파가 척거 거디 르서 동화 땅 리피 영츠버 산질 제적도 동구 요노 답게 리피 청트가 봄도 동화 땅 카르지 특더 동화 리파 틀 리포 용 타와서 리파가 접선 넘버 인저도 정포 숑화 땅 땅데 땅이 리파가 템고 땅 총고 농금 고바소 리파가 접선 틀거 니바잉 지치르 템톤도 타와서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린 카상 시페 리첸 슈구히 텐디 리첸키 낭튜엔 소니 중국어 묘견타 송견키 개취 첸부니 덴프티 퀄리티보 케보 롱수 주규중외고스타 중국타 몽구키 냠레리 올렌바투키 쪽추장시키 간에 세외고 자빈키 제키 진콘 파차치외고 주미 중국지순 수준치동키 민창 사발교외고 방글리 루슈주제리티타 벤조르 피켈라 람디제베고 Lokurhe, Sujun Leriki, Chubje Satu Tunis Chipikor, Samla Tingdi Lisinki, Nantun Sipchenam, Senjona Gaso Tongang Tang, Guzi Tongang Ki, Sogjum Tor, Naman Pusum Tokpe, Kolajipu, Jangu Sangbutha, Chugutne, Gekup Kaktu, Wanjin Chipi, Junku Sujun Wipo, Nanjin Tang, Chirdon Tazahu Chipdinni. 明年中国气球总统期虽然对别对日期脱口缺第六空期到我短期那中国我所有所其中能真其次推送列感觉就对他成穷松跑我的那能真其次感觉你是争议跑他对马尔到我眼神拍摄其中列其我也不是听个给中国你国立日本总监其实他牛天其实给这些信 Adi Yorub Tan, Isi Hye, Jedam Sibi Na, Zhong Kui, Nangjin Chitse, Mangdu Dang Wuthi, Zemlin Zongdun Ki, Junggu Le, Digyo Chigi Yuji, Wunzin Chisha. Tathong, Chige Ki, Nianjo Hui, Dingjo Chiba Dan Na, Zhong Kui, Kola Jibu, Nyo Zong Le, Xiaqbe Chichi, Gunche Mibar, Rinpar Zongdi, Zemlin Ki, Benjor, Panu Yonghwar, Guji Chibi, Dupshu, Kichin Shiktu Gyurhu. 다루네송 점례 용기 묘송 각계 지망토 송화타 서버키 첩시동토 지차토 송회 점링키 튜레제다타 코트제다키 균퉁하 눈수 태구중회 계지응으로 텝스전수키 니투 응바 제바단나 니동니슈저초러 점례 용기 묘송 파세티 니동니슈쌩르 갸칭안해 갸제숨차 응아쇼 태토주교레샤 Gepjungtihwa, Nubjoki, Sizungpata, Nganjokaki, Zhongkui, Dati, Nisa, Lekor, Sipta, Zhongkui, Zilnu, Sipa, Wujo, Cheti, Zhongkui, Nyozongki, Dongman, Yongyongki, Hibaki, Kuala, Jipu, Chomshar, Dabsita, Zilnu, Po, Yu, Jijusha, Zhongkui, Sujun, Liri, Pigeki, Kuala, Jipu, Lojo, Gikki, Sule, Jinki, Pige, Parton, Hemsung, Che, Yu, Jijushu, 接着提他编角期去年他西泽团委堂给信第二次是你自他将往期三者期庆月片给接领出期给给图图这些信息其求编角从团六千中国国业编角日别雄路新竹港期公信三北川期中国定义咱们期苏中来日期给客部前部安堂不应别问你 恰成为团内麻辣汤提醒现在三条的电梯半个立新人工产品总所均切明白三笔集体给个开启归口共有的广度不切片人的从不习图求缺体位开港就无心理中国出在托外国内解决了国母这个运动案切入动物汤我从托他们案批给用环规定动物
3: 细菌还将接回从这几部均切明白绿珠动物节气体咱们用了苦格加千不准体各数千不多别人的牛肝系统求生学习松下团问你努不着其确实了安联落别特上学习时人的从根系品别问题中国国立日本不可理性人工上不谈点了绿给确别团子均团啊扩团这个月 哈佛洛金奇给跟亲母罗德里克奇中国牛总奇东马永永黑白奇金子给克勒偏不托别及谢感秋季电影因此满车斯特洛金奇年谢孔年续别提

0: 매입 추미 되래키 토사 송엽시 남초 대티 방클레 샤르 추규 총키 커커 스부자아키 커인네 마르데치 무유도키 룽코 조쇼타 워팅팅키 갸초 워장키 싱그젤리에 지리치 조비엽시 랑콜 니슈정이 룽초타 듄티 꼬르와게티 장도 누규 조규 미퍼 코드윈 제브티니 방글리에 직뒤 남피에 룽로 남차 통마티시토 니웨로세신 종쾌케레키 방글랄 마조제티 커커 스브자하 룽쇼로간타 마이먼신 우유쇼로카 시라간지 우유쇼로칸소 누규 장메 남창 준비티 조니피 냠레 나르웨 딘스토동회 제타시토 교류시 可可 스브자알 총케니 차진키 유고 총키 시임파타 可可 스브자알 룽쇼 록드 남창티 녜동 니슈 증숨류 다완 주파 튜엔키 지구축티 자네티키 김상 치초키 록주 구요코 강울리 녜조 샘페 방글라타 중크 뉴교 냠레키 베춘 시주 유시 자네티키 록주 피게 주키 겐구르호 가오니히 사구파 대콩 아르칸타 사간칼레 제페 간에 치슈싱니 로 템보미프티시 르게 쪽베 로쇼 코드윤나 벤조르 페게라야 긴송 치톱지주샤 코르큐 냠스스치키 춘신 데네소 자네디케 레미 알리프히 직체 꾸유추 지신 유친 콩키 종코로 로쇼 칠레 로종 진요 유베마세 밍아야 남창키 로쇼 직체 송경타 토담키 겐쿠시히 南昌祖准切别心中魁取其他中魁切心中魁直切中魁浪子切囊真切不马斯邦格来龙洛卡空气先点米诺卡唐波所用切于不是电内阿然和龙洛洛东气作为日不先不马斯南昌尼日共他托当气自愈卡人心控图去穷 방글레 직뒤 남피 룽로 남차 통무티 조준타 녀르고나 슈크투부티 장일라 춤제 야부토피 뇽초르 스무 중시 주샤 중국계크 룩슈 마조 속퍼 올린 룩슈 방글레 연라 공시 직협 진리 黑朝희 남창티 대동 강배 톡팅키 우유슈타 룩소 추제 시직토 뒤피 적뒤 직된 뉴규크 준티 링뉴젠키 춘진 토비읍시 俺去列亲南昌体请求三公所龙女他为女给出队日点女给南昌俺为三百七天四个月天气办个列出队日点女给电视七折唐不得准确接受学姐就有不是中国起来起马脚切的准备加起图片女给南昌起办个列接当起重组忙不是 총대토 폐개조결 로그램톱티 사네티케망소키 소외 추세 토르송티 사네티케 벤조르 폐개러 균투미피 장도 구슈네 유진 녜동니슈르 중국 화단시계 마조 제유공시 마강 순진제피 화신 루슈 제유공시 멍외당회 마이먼신 우슈 남차 녜공 제구수부타 中科女女六岁帮列，这就蹲在去，女女六岁提推上七栋忙铺开板车不谈，南昌提罗达的炭笔车蹲起，俺俩在永土东座车有些，半个列六岁批给我连开住些，开了没去，中科批给去，马脚组装车片，女个上面南昌去，半个列女个出去了几个数东话，第二个图片女个都是脱的动画。 女个尊重他，做不用动了，规定动物节给贴，女不给钱，断别图片，半个来陆续出价，立即他，边角的片给了，染的签约这点下，半个来军队他，第二个图片，女个吞索去主席，莫斯塔夫去，中国第二个图片，女个来在新疆三边他，团来进去规矩索去，来在提，怎么去断截图列表片。 中国谈第二个图片女个开工去，俺们俩俺认为定色都懂去，日过七个月接点下。 Tokurhi Geso, Munzi Siju Chuhi, Nichar Yongja Chepe Chengsile, Munbar Sibina, Nedong Yishang Lor, Tokurhi Sujun Leriki, Rindang Parma, Tokurhi, Mugor Tongchur, Chichuke Sunju Sunita, Sidon Sympathy, Tuizong Le, Gatin Ita, Chengchung Sumparti, Tokurhi, Genang Tungi Rindang Domborki, Gatin Yishuzabunta, Chengchung Nisunti, Niwe Lodju Yirinki, Chuse, Toshu Su Lebupse. Sujun Lejini, Logurhe, Benjorki, Gadin Kitchen Siimptang. Nedong Yishuzang Lor, Zikortang, Logdu, Uri Rikjeki. Sujun Leji Chusun Wedurse, Gajusun Jusu Duntang, Chengchung Sisin Ti. Leji Kaki, Ang Tangbu Lipti. Nedong Juju Lolhe, Gajetang, Jupitang, Chengchung Dun, Toro Chin Yupse. Tetan Chipchi, Genjin Rikche Tang, Chuja Rikche, Zegur Sole So, Sugun Sujun Leriki Durse, Mangche Hu, Chakbaham, Yangna, Rangso Lubie, Nambungun Yubshi. Logurye Nyanjorki, Yisip Chebar Sibina, Delu Tsun Tu, Logjin Chi Zai Tunse, Guntu Liksu Jowe Guji Hu, Logurye Sujun Leriki, Logjin Chi Zai Le, Dendi, Tse Ngarwe Shukchi Rujugu Yimptang, Jidar Chedi, Panun Ki Guinu Sarpa, Kisin Tang, Tunle Gyangba Dense, Maru Dungu Ti, Logurye Benjo Le Chepe, Simchu Chisi, Kejin Siktu Kyuyubshi. Logurya Sijunki, Nedong Yishuzang Lu, Dawang Gupar, Kepja Chepe, Tunle Chargunna, Tunle Sarpa Gisintang, Pernu Sarpa, Mokdun Cheti, Logurya Dinghi, Zersun Tunle Ki, Gikup, Dobchen Siktu Gurwon Chi Gusi Dun Yupshi. Sipche Chetamna, Mithab Rinutang, Tishin, Mihib Chumi Tunle Pekele, Gudi Dangti, Nedong Sumjulo Lika, Tunle Na, Mithab Rinu Juse, Gachi Dunju Simba Chikutang. Tengu Bugur Nungdung Lakze Tang, Qingnu Zangmuso, Namsi Cienze Peke, Shukchin Dongwa Tang. Namsi Gyundo Le, Kade Jokpe, Nukung Sape, Tunle Gising Chagwebuso, Dun Yupshi. Chagwe Nangtutung, Zushu Tunle Sardu Cheti, Logurya, Kolejipu Sujun Dobchin Gikip Zina, Tsuba Chikwe Si Dunxia. Sipche Chetamna, Rinpur Chisu Logjin Malatang, Gyarju Logze, Langkor, Chusin Sugyuso, Sushu Tunle Songwutsu Yuchin. Ngarja Tang, Zegur Sole Soki, Tunle Rigur Le Guidi Dongwa Tang. Kele Rinchung Warki, Langze Singur Tang. Kochu Jita, Nyamle Soku, Niki Nipen Ki, Tunle Nuju Dupaso, Chigur Isha. Dilu Dawa Kepa, Lokurya Sijung Ki, Bianjo Chubje Sardu Le Guidi Dongwe, Kacho Kepja Cheti, Dilu Tuzi Sibune Song. Ngarja Tang, Dunum Zegur Sole, Kimju Lokche, Chusin Soze, Langkor So, Sujun Leji Zohwe, Mithab Rinu Soze Sardu Tang, Rinpur Chusi, Rimshin Sowa Tangche, Kepja Che Yupshi. Cherchi Dana, Mithab Rinu Lakze, Nyamche Chepku, Sujun Leji Ki, Mengshi Jiku, Rinu Jianle, Guidi Dongwa Tang, Tunle Ki, Sunu Rintang, Toto Dongwa, Jiangduo Jian Ki, Chukyu Le, Guidi Dongwa Jie Chikyu Rito. Logurya Sijun Ki, Logjin Chi Zai Tunle Le, Guidi Chepe. Logurye Benjol Gun Tungang, Parnun Chung Yujin. Wengang Gunor Tang, Yungbo, Nyezu Soki Ti. Sekui Warki, Heba Kang, Ngarwe Chiru Song Ti. Sujun Leji Ki, Chubja Sardu Le, Cho Yong Ne Guidi Dongkyo, Kaze Guidu Su Kyo Yubshi. Singling Ki, Teng Ti, Zemling Ki, Tirin Kasang Sibye Le Zin Ti, Xu Chang Song. Xiamle Lingge Nemu Tu Ti, Diga Zhong Yang Long Chin, Nian Chin Chikab Li Kung Ki, Pyo Ge Chilam To Gui Zhi Zhi Pi, Chi Zhi Li Chin, Xian Ba Nam, Xian Jo Na Shuo.
1: Di Tan Ni, Kirang Ki Su Jo Ding Yu.
2: Ba Si Gang Ki Zhe Ni Ang Da Di Xie Bi Ne, Gyu Zhi Tun Yu Tan, Xi Pi Ri Ki Xie Zhin Se Bu Tong Tu Bi, Lo Di Bu Nang Chuo.
1: Jie Ngu Du Zhen Ba, Cha Tang Nga Zhi Nyong Zham Gyu Bi Ne, Di Tan Ni A Pin Do Yu Shi. Di Tan Ni, Kirang Ki Xie Bu O Du Yu.
2: 也拉这边接了呀，恐怕也别别人呢，此人逻辑用途不止。那个朱队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那些来越多不的。
1: 地摊你，既然给钱难约，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给工钱钱，龙珠杨四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谢。地摊你，对摊那么贵都托囊钱贵别，千万细心。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3: 地沟的苦肉，俺来压得住这。
1: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钱。

0: 天天谈的连接年三个主题，看了日文六个视频，能是提示。但下部主题是西罗次里那年吃不汤，但电表那年怎么下？各主人都开会推上天，也弄些些节目搞为超个出席。康塞尔推动起中文看不汤，第几点别没那么给，拉多改善解他是他，这起全场的题，特定的别别关注了苏瓦塔切。
1: 편중 등이 대회 지도 됩니다. 럽치 미케 타르게 공비 용회 민둔 챔버 체샤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xie su wo shi
1: qi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ü bu ro cha sheng a kuo de ji ge yue
0: ge ra lü xi xi na xiu bie ge le ge ran ge ge si ge ge ran qi su bu ji ce qi ge cha ge ta xi ju san ge nü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베 이나양 계란의 셀라약 제취 설치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료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겹겹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姐子，我去继续煮节，让你给厕所谈，你们都别准吃别的，要我们都管了。
1: 米鱼桶，昨晚你突然点不起，隔几天别赶紧买热的，既然感觉热度牛不起了，既然心口甜蜜，米酒也往米都学了些哩。作为人，干脆几张鱼酱，干炒些个鱼骨，米边鱼呢，热热吃些鱼，伊那样普通温酒用完起不了，硬骨难骨的。
0: 天边月边望去，米雨地里呀全年甜；窗不月边望去，米雨地里呀只为秋。最痛我为望去，米雨地里呀地几甜；我做孙坡那边望去，米雨地里呀全年个秋。
2: 南漠的天气，北街的南南年中秋，看到林建年三星半年。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0: 미 책동 학점이나 용어 수립도가라.
1: 네.
0: 아, 제 니슈 등이 내래 중국 안능기 미기엘의 주변 은규 적중 측면에야 백의 단지에 순가르기 뜻디 서지다. 뉴식기 미미 남도서 출시를 직접 해주 세제 아니 주변 뒤규기 거기 지변 내주 커인에 빨리 받다. 저송기 비입소와서 제제 지류 거기 지부 쇼에 내던 주변에 있는 천리기 정시 대교를 된다 고된 세월에 다지 거기기 지부 쇼에 대인비 있는 다 주로 주 차제로 와 아니 주마 뭐지 종종 된다
1: 넘어야
0: 기제 대제 지부 잡아 된다 차 되네 뒤 넘어라 주 글리글리 교용도 인비 있는 무투제 되네 주 뒤 넘어라 마숑 붙여제 되네 뒤 가샤야 이내지 지로려야 무투제 쇼르용제 로바 야 늦지 때문에 니부 소변인 거야 우리 슈자 진짜 기베 체인이 슈 개인기 나죠 로바 뭐 뒤에 제제 아니 다 지부티 이게 키디아부티 칸제 다 글리글리마
1: 슈
0: 류용에 니즈 딘데 등기도 슈자 개블로를 인내래 다 아직 늦지 파르마딘데 소변인 거도 슈자 아니 넘시디 인내래 다 단다 베티 차다 맞제 니네 이나 다 기증 딘데로 봐. 그 기기 치부 딘데 요래. 돈조이네 루야 딘데니 주요래. 슈자 딘데기 급래 있나? 민지민지기 유응을 요바 주이나? 다 유미이네지. 봐봐. 차례나가 주고 배교 있네지. 봐. 다 망부 주어리. 정말로게 있나? 대태라. 아, 이섬난제. 된자라야. 아니 tuna maas sharo naas tingu shwe yin la.
1: Lese ta rashi, tima se yin da ngan zu, ta ting ki nuz di chui la gilam to shorwe ki mi yong li yin le nyang e sam shu ju yin la.
0: Te dan chep chi tu, ani ta chik tanda chi sun ki ne zu kendra yin mi ha ma gu yin ki ta mi mang bu chi yin na diwa che che deo re. Khunzu kan gyo gyo chik ka sun kendra yin mi ke cha cha ya ga ten re ka mang maan tue tu pe riwa shwe yin la.
1: Ta rashi, Lese sando nangye tsamde le tu tatin ki lingsi le zian na lingye zoro guji shubi penzion gyerong ka gu churu ki nyozi tuan batan zhuwa yubi ki zhiyu ki nandun te da pyu simba hin nga na so le zian jime na yang kya ra jian yung
0: lingye shubin jia go
2: Nyambu yun ting nang yu Zhadu APP yun ting nang ne zhongyang long ching nian ching ji gyob le kong ki nian ching tang long ching le zian li che ka le kirang ki kang sen du bati yu tu kong zhong la sen chong tang ta dong ye yong ki long ching chilam ka ki sun yur tang jie ling ring ne rui yang rui zi so di le zian zi zhe mang bu kirang ne ji du da sen chong A jang jang APP ti nang ngan zu zhongyang long ching nian ching ji gyob le kong ki pyo ge le zian ya sen chong Kasi yun ting yun ngan zu pyo ge le zian sen du na ngoy le ya kirang ki lak to ka ba ram lang kor long le ring nu dok che so kong rung to yun ting APP poli nang gui batang. Yun ting xie bei ye yi ki ta zini yun ni jimba yi yun ting tang, ting ni nian bei ting di yin. Yun ting APP poli nang chuk ji, ti xiang rui nang ye yi to ne, zang yu guang bo xie chi ne cui xin nang de ji. Nian bu yun ting nang yu, ngan zu yun ting nang jie yong.
3: Zom ki, ding kang. Yi gi, zene. Dene zhuyang mi mao, kun jab lung tin de gong, pe ge tin nam ki, zom ri ga zhe li chen yin.

김두로니 민주 제괴충 통미로제니 아무라 초시 참기도 멤버타 민기 고 제지 제발 교근기 제주 멤버식도 출시 공기 우주티 탈 내실 요치니 나라라리아 정구가 조유토부 충니 뒤도나 내시 도도 치마송 로사르 차지 로디 룹뒤 중말레베 나라 룹달 칠롱미티 탄도 삼로동신 유메 원양 로로 시부지 예수 교교 땡케 심비 아무라기 나라 룹달 칠로체 유티 귀자 마나왈 텔레독디 나라 가제 대외 제외 차르코 지기 나슈교 귤로 제비디 능미용 지리 주창기 치료도 유비 탄구 사르페 제발 유지 지중 나라 룹달 칠로체 급 룹윤탕 소외 조준 당의 소치 대갈 자카타 무수 대조치 젠덴 뚱기 퇴수 강부 대부 매배 빨라탕 나랑기 공옥기 겐쿠어탕 아무라기 뚱법 참아 뉴줍 체내수 인진 집에 겐지부쿠 솔제라 두 싱의 유비 자인 이킹베 지람티 이투 아무라기 저지 람 답디 식수부탕 자카타 무수 이 뷰세라 겐린 용어탕 공야구 작베 치투 아무라기 뒤즈타 녜뉴니가 춘중 용웨 자레나 테가루베 탑람 우주 타게케 미송왈 렌니게 레베 레뷰나 루데 가장 간베 봉베 봉주르 데네 판주초 텐지라 추즈 체글라잠 고웨 리샴 투월 난주 탄괴토 다제 학잠 징예 주체시 로티 체주신 투상웨 로레 총무 레왕키 밀라투츠 당웨 왕키 자카타 무수 종데 용법 메메마 총야 아무라 네 두피 헨비 네체르 아무라라 민주 제발 루티 용법기 숨신이 잠 침비 네 두피 응외주타 민규 뉘체 낭레 주웨 로카웨 랑바르큐 진데 고발 나란 롭자르 칠로지 네니 쇼웨 바라라 르네 독삼 유비 총주 난기 레지버 겐체 가시기 원조호 총주 우린토 레가 체규총 아무라 지규 탄구 서비탄 디부지 링겐 지부 지네양 쿠르미토베 콩네 마오지야 메발 남주 코나 고고베 지기기 렌김 스싱무 카시티 송와탄 로네 로치디 아숑탄 신실 디부지디 데괴총 튠법레베 급수 선주푸 티진기 마멜로도 콩키 대자 쪽에 라니라 데니 아라니에 대 천종 지규 태곰 유튜 칸깁이 최신 대다 뒤니 로마탕 레블레디 용법 첨부사토 김장기 초지탕 닌시 지르조웨니 로뷰탕 초위 중의기 커섭 지규 원장 직동급주 급주류 진규 람로마 중회 급대두 미남기 이문 첨부체비 증림 칠레 롭지 작포키 고급쇼 ngay lop zhar chi lo ki sab chong ma che bar mo bun jin bu jie su nian ni zong chong tu la bu zhe zi che ba zhu yu de lu cha ya tian ti ba la ji ngo gu ta ji du qi ge ti am la ji qing a jian bu gu ni ngwen le zhu gu ya lo bun do zam so ba dong chi lo ji mo tu lop zhar yu ya qi chang ma shi ji ju ti ni tu che bu ti ta ju tu 발라기 네 수매기 남규탕 용진기 우두 탑세기 신념 통회 담례 매발 켈레 제괴중 로직탕 로치제기 직동급제 구주코니르 지살 투진기 응은읍도 나라 라리아 네든기 둘자 네시수네 렌김토 감솔로지 암라기 세르나 부자 매베고네 소사 십자 제시 로사르캅수 군촌란넬린 슈유 차디가시 유바테다 시디 쯔바암 양나 므니 니 니시 차기 용위 제도 수부르 쇠당 로사르 제기 니시 발라기 쇠조토 송치 니시 투구 첸뷰 응알라 로자야 조주디 탈람 니기 제시 총습기 지조네 튜나 시니 레완리아 규도동 투구시라 시니 초답기 람사비 내래 니토시 제주 콩네 안주 총주타 파다니웨 니덥종기 롭지기 뉴버체시 롭진 파츠에 중토웨 총대진비 롭진식타 제도체디 나라 테가리양야 롭자타 롭부츠베급수
amla lariang kyakyo ki rilam gyugutsu. Kongki ngaran thoma lupchin thu kyewa than jawar. Chakyo ki sho jikdu chishin ki suwe gamnang. Ngar yunxing lento lenze ki nyekur thang kyunku. Tishin chowe koje xenda lupatang. Sho xin shikdu chongdu to zonggyu mamyo lodo ki judo lupi yemu kyenye. Gangtang le chuzo ni lakzam gyote ngaran lupchar ki. Gaptidu lopchatir lopchongchidu rinyi ki sanju kirgu. Wanya mamyo lodo ki chi tanglin chigmindu. Tena yumchen ki te je ki sakur changmar yama juchang gashi ki mamyo lodo ki judo kirne chongdu to chongwa tang. Tene rinkong dabki to we je nyu di lopchar yigyu. Riribli ji we chamgyong di tang. ngarang ki logic tan chi ge shin chi jo su le ge zhe zhe chi ge miang bi mi chi ngar ju ki chuo wei ni sim ji chi se se ru dou de zhe wei tem zhe ji chu bu di sim da zang zhe ji ngai ba tu lu ta qin bu qi ju di shi dian bi da lu ti ngarang ji kun su qi lu ni jing ju na xiu bi ta er zong zu ni lu jin tu yi ju chue mu kim zang ki bin jiu ku ge ngar jun da xin bi tun jin ki ngai chuo wa ni nyam ta kwar nang. Tunjin lorim sumbi lupthu kongme lupchu du. Sani tiki genye ardam sotrisi ki, singbi kensha lemi duwa tang dakda kiewe. Lupche mikse chokjin tobe wang ki, lemi duwe yikyu tangwa yu. Ngara leche lupche ki chedan la dene sotritir cu chung. Lega di rakbe wang ki, yongbub ya mimen o chungwe. Kimzang ki gange shilu tu song o masi. Tiwei yang lian wan le yu duo dong su tu bie ri wei wei nan chang mu xi tong chung di. Nga ran pu zhong li ge bu ken le dam. Ti wang ki jie xip jie bu yu, ye ge bie li jie ba ngoma xik du yu wei ri wa yu. Yin yang long de chu yu yu ka la yong si. Lu qi ge jie su er dam su zhi ti ma gan ci yue gong si ri yu wa tang. Chum zhi zhen zu za chak du song hua. Pin ge qie qie cha kwa jie ge wang ki li mi nyong chi chi ge tong mu ti. ngan zu kien xia le mi guo tuo du long. Le wang ki chun da jue yu le gu bu li ga jie ji bie de qin le le ba ren yam. Qik dong gu bi gu bu ji ko zhu lu dao jiu ba er, ge ti du chong zu zhu shen ki gen ku xin bie ba la tang chui du qi ji. Nge le ge tor ni ma na xiu yu ta ji. Qiu si xip xie tang su bu dang jie qie ni zong mi ma chak jie bu le jie ba tang mo du le jie bie kim tu cem zhi qie bie pa er. nga tha ba la yi ma chu ji tun ji am la ki xie su ju mi dao zhong yi bie dang guo chang ding tu mei duo ma bu qian bu xi da xing chong zu ni ka che de zong mi ma cha jie bu ru jiao du gui ba zhou wei nin tie am la ki xi ni ha kuo de mong yi le se ba da tu nang lan ba tu kong ki qi mei qie ju yun qie mei ba bo ji ye me qie gen ru ga tha lin tu chong ni dong gen ti wo par wong mu. Tene kong kong pa kang ya bo ma tu par lu. Te chi su ba la yi. Xing dong ti wo du. Am la tu yu jing bu ru zhong e ri xing pa tang. Sa shu bi ji xi ne kim tu lo chung xie ju. Bung di tu yu dang sum ring ki mak sar chong dar chi ji lin xiu du lo ne yun ri ma song huar. Semyu le de bar yum jin ki che yi ji nge la tu jor chung. Dini yum jin ki ngak jue dar ba la ki chi na wa si yin pa tang. Tene yum jin ki lar ya yik zhu zhi zhi tang cik tum zhi zhi xin xiu zhi na wa si xi. Chin yi ni cik jor nian bu ye me yang nga la kuo gup tam zin tang be ba lu lin ki xik ji ngak jue na yu pa tang. Ki si chi chung bong di na le ga ma ra na pa yu tu lo ni chang si kim na cho. nga la tan da nyu ba dok sam yu du rang la chu ta ro che cho ji chi kim je je sha le sim chu pa sun ki ge sim te su nyam te wi chen ba che bi nga ni kong ki chu gu nyeg ji de yin bie kim la nga sam lo yu ge sim te nge mi xie pa mi si ni dong ya me ji lu lun ju du nge mak che phu de long nge jing kha che bi ji zhong te lo bi yin Amla yi namla xiong de che wei zhe xi bi tuan jian xi nie wo tan zha wan chong bu kim zi tang xian ni bun qi ge dan wo tang pa bu si ji ren lu xie de ren kim du lu bei sui dun cha qi bu xi xiam kong ge sim nan long an yang wei ji ti ti ge dou zhe ti dian jia nga pop tu bu chong de
부디당아 힘도 로버티니 참딜 공기 조난 녀지 대인바 나라키 세버시 이내야 조난 기초비 남버티 뒤 다와 직락잠 코나리 규모투 지사 투진 가동 체제 발라지 제외 킹베 믹송탕 용진기 곡덕 제외 방심기 믹송기 뉘제추 나라라리아 독튼 체비 타팅 총존의 카체투 팅의 봉디나 슈급기 콤덕리 태외 사싱된라 태외 지디게 큐르비 치디야 마루바 퍼유탄 양도 체비 람나 체비 시안탕 다린토 리그츠와 람노 마중웨 제기 니도 야메 주메 니르 다와시베 던주도 나라 동관토죠 타르 퍼유탕 파다지리 제기 유베 도지치웨 유디 니 초웨 자와츠 동관토 되베 통메 로가시시 암라기 어구 아니탕 아샨 숨소 니엔담키 미유티 나라 창스야고루 슈키디 니야 콩탕 카파르게고 nian dam tu yue bie ga ro ji ge qing a kong ki kuo de ju bie ta su kong xi ne lu sim lue le pu tu bu qiong ni dong jia mei ju mei chu lu nge ga ro chi de pu yu tu qiang si jia wa lu ji am la ji che che su zu nga che di na wa ta nga chi pa sum tu xin la ga zhe zum da qiu ti ni sim ding ne qiu wei zum da xi yin la ti wei yang kong ki jie jiu su le lu qi gen la 고도 고래 로버시 캬히 니도 야메 주메 고르 다와 니발 니에 추구 미유 토리 미즈시보로 갈레 예베 암라 팅탕보로 디제체웨 지종리 독튼히 레와 동키 치르도 예베 동관도 뱀니 남의 방수 다두탕 게임타베 차오 다교난 월핌 공키 정이탄 제메도 남바니 로즈지 제왕아 티싱키 레베 시우 룽뉴니 이신 테니야 콩네 안조 켈용웨 제 자치웨 락다시 이므 게다 미트베티 아말라타 나메 파르투 제베 캬베 향 더시도 추 지게 제미시베 아말라기 나마타 균투 베레 난거 로즈와 나메시 펜즈 코노 테베니 티싱 탄자와 테기 제신 강사 치와르시 주가위 카겐게 내추탕 쿤제 참무잠 장례대바 풍소티비 탈 암라기 투나기 겐지 지슈수추 콩네 당토말 뇽충 방양항 용무 다교 제도 용지탕 人이 퍼유투 칠로차드 솔잠데미 참들이야 용무양 네 불레닌 주주기 제수제비 차후 신시라 다교 제신규 충마량 카미작베 남베 출리 이미데웨 나와디르시 차오 당우코르지 능미 따용 제활 용냐베 급수 용무 동관도리 암라양 샘기 띵네 챙세 퍼유토 칠로 나기추 생남소 공토 링게리아 인준 슈브니 황단네 잠바탕 다오츠린라네 퍼유도 주르회 레왕키 치신시베 록좀티 파르제티히 디링키 좀리가 셀레젠 슈잠다시기 링게네 안줄레젠 셈바토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리첸 시구히 텐디 리첸키 낭튜엔소니 중국어 뉴겐타 송겐키 개취 첸부니 덴프티 콜레지보 케보 롱수 주규 중외고스타 중국타 몽구키 냠레리 올렌바투키 쪽추장시키 간에 세외고 자르벤키 제키 진코 파차치외고 주미 중국 지순 수준치동키 민창 사바르교 외고 방글리 루슈 주제리디타 변조 피켈라 잠디 제베고 Lokurhe, Sujun Leriki, Chubje Satu Tunish Chipikor, Samla Tingdi Lisinki, Nantun Sipchenam, Senjona Gaso Tongang Tang, Guzi Tongang Ki, Sokjum Tor, Namang Pusum Tokpe, Kolajipu, Jangu Sangbutha, Chugutne, Gekup Kaktu, Wanjin Chipi, Junku Sujun Wipo, Nanjin Tang, Chirdon Tazahu Chipdinni. 明年中国气球总统期虽然对别对日期脱口月第六空期到我短期那中国温索牛松其中南京其次推送列改进局军堂成穷松帕沃提那南京其次改进艺术争议帕沃他对马尔到我眼神帕斯其中列其我月不是听个给中国尼科勒日比中间其续他牛天其续给这些进行 Adi Yorub Tha, Isi Hye, Jedam Sibi Na, Zhong Kui, Nang Jin Chi Tse, Mang Tu Dang Wuthi, Zemlin Song Dun Ki, Zhong Gyu Le, Di Gyo Chi Ki Yu Ji, Mun Zin Chi Xia. Tathong, Chi Ge Ki, Nian Jo Hui, Ding Jo Chi Ba Dan Na, Zhong Kui, Ko Le Shi Pu, Nyo Zong Le, Xiak Bi Chi Ji, Gun Chi Mi Bar, Rin Par Zhong Di, Zemlin Ki,

0: 미카지스나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미 숨네 응아 파네미 이나양 계란에 셀라 약체 취사르지 포아디 비공리 덥가 셰기 치로
0: 계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창용 채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셀 송잠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를 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이 기초소탄 님도 배전 채비는 야고 믿고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비 기직만 세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고 남고지
0: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유别忘记米语地利亚自卫处
2: 지통나为忘记米语地利亚地基点我做孙波那边忘记米语地利亚推您基础南摩给团结培给给南年年准许谈得很见年三星版你中央密码规矩龙天列公给培给青蓝仪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롭종츠
4: Sekaligi kungkamsa, tandingi ni sengku cobi lezendi ni, zhongyan longjing nian qing jiu bi gong, pu ge longjing ki, lobjong tu zu ji bi lezendi yin. Ngani ting di lezen zong ji tan nian zhen xiu ken mi ma jia su yin. Tirilizna kubie mu tu ni, Xi Jinping ge tu rap sa bi, zhonggui ke jun den bi ji zuo ren ge gong bi, lobjong ji dun xi bi nang dun ka ji, ri bi xin xiu yin 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 Le Nyam Ye Chi Gi Gye Jin Zhewa Besa Jin Zubara Gundi Donggu. Gye Jin Zhewa Besa Jin Zubara, Gundi Dongwa Ni, Mi Ji Gi Lewa Jitun Chobun Zubi Si Jin Zhu Lam Yin 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 Le Nyam Ye Chi Gi Zadun Yun Kyung Chi Di, Chun Mu Chiba Le Kade Du Milamba Ta, Rok Ri Chiba Le, Nan Ji Mi Chi Bi Gye Gup Ta Gye Gup Wara Beri Chi Bin Zhu Lam Saba Si La Gyu Gyu Di Si. Gigab kha da gigab kha ge mimane thumu tho ge jin je wa besar jin zu ba de gu be dang di thumu tho la ge long su che ba tha thumu tho phi ye ge chum je long su che ba thumu tho den ja gin gin sun long su che ba ji chi gu gigab kha chi jung tha cha ge jin tha wi chu le ma de ba ra ta ji du zhan yam yin ba jun yong tha gigab kha ge mimang ge zhang da ki kong bi gin zhuo lam dam ge chi bi qing wan le jin jiu 계급선비능스레티주체바랑모괴 기급 카기 뿜부 님심가 내튼탄 제론 나서라 카데 조부타 튜무토 뉴슈티 괴슈즈 규르와타 닝가티 스슈르 규르와 냠레기 덴자다 튜무기 덴자 지튜기 덴자 제용와라 치디 냠레기 젠괴기 섭지바타 냠게기 기르송기 접치군 중국 시대단 피기 냠레 냠게제기 타르지 템버 진네 점린 기시드 송교타 냠도 피겐조의 친지 시주기 공들의 송지시와타 로덴 규르밍안에 시드 냠네기 자드윙 예멍시토 기급카단 저드윈 냠레 비리치 교심 난주잉에 바르토 콜레시비 로딘즈와 피기의 후르다단에 랑기기 척덕군타 진부망과 冷素经济 친지국의 균체매발의 퇴구창도 동화타 콜레시부르 키업이 척부 초본조군 기급신부인지와 추구 야부치부라 지코 디니타 토냠안 피기의 용구에 기급신부인지의 중진주발의 구비동규티 하장 캔강치워시시 기급친부와는 지지치치 동두 체리탕 카데도 랑림미치바다 편주 진주다 냠레 냠게용을 지구 중국다 아리와르기 저와니 탄딘 점리딩기 총리지와 캐진기 체시시 중국다 아린지의 콤비기 카조 친부 야본 지구나 니베 냠기 멍시토 냠레 갸기동화타 편주 진주기 멍시토 다원미치바다 토담탄 춘신치디 최메타 냠레타 딘리제 신단체비 중국타 어린저와 튜무토 콩비동구 중국타 우르스유와르기 초용기 텁주 냠레 롱디저와니 니민사딘인신 편주 이둔지세 토슈타 냠레 추제 토슈 텁주기 직딘 토슈지기 기급침표 바르기 저와시신 바르초니 랑기급기 속신케벤 송겹치보다 로즈덴뷰 갑교르타 갑군카기 냠레스비 튜무토 콜리시뷰 제종나 후르당아 슈구치 치군 유럽니 니마진긴 점링기 케진 니치이 중국타 유럽와르기 초용기 텁지로 딘지위 카조 양타 니바르도 시브치디 시드타 파르누 규르주 시베제기 로딘지와 침부신주바르 무투 군디동군 보스르기급와라 텁지기 로딘지와 딩섭도 당디 벤저로 뇨종탄 노르시 무자 첩시 딘자 미추 베리체 괴주 숨기 냠레 좀시 된도 동군 중국 타고로 니전이기 차서 된서타 타르게 콤비 용의 시자르 샤유바타 토더 바로 숨투 타고로 니 친지 지용기 네법 앙 탐보르 지디 타고로 시드타 딘리 피게제 용와르 괴베 동규티 전이기 랭겐도 지규 자심타 락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타 김지르 참심 김지른 드록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니 타고르 기급와르기 저와 섭도 동괴바탄 타고르 기급카 중규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는 듄도 규규로 거스시와타 중규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 키벤 알레마와 토바치구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타니 란기기 기지 레드미비위 추기 정충기 난지 먹음이비 양타비 디게다와탄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 긴도 시송네 베겐조신비 계급의 튠지타 냠레 치슈 치르동군 중국 총마린루 후르다기 타르베탄 락다르 치바타 총마린루타 총마 직수 멍실 치비 계지직람 송교탄 송교린루타 족지린루는 어구 치디 계지지초네 냠레 긴제노 캐진의 카데조바르 귀비동군 콜레시뷰 쥐쥬 말하기 쥐쥬탄 쥐쥬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군 콜레시뷰 쥐쥬기 내다 칸즈충미티 기지 돕슈 두와라 자리유바탄 콜레시뷰 쥐쥬 말하 푸쥬르충듄니 기지 돕슈 두르와란 쥐도충위지 탄디 점린토 기지 돕슈 두와란 쥐도침부충와타 콜레시뷰 정신긴 젠롱 니르신 망도주와타 첩지 콜레시뷰 쥐쥬용의 흉류타 콜레시뷰 쥐쥬용 말하기 푸쥬르 군디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기업수지 시진핑기 띵바라 미지기 레왕지둔 소분주비 타르자 톰브로 징디 콜리시비 쥐쥬용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룩둔기 초스 피겐주 규르 군디동군 콜리시비 쥐쥬용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룩둔기 초스 피겐주와르 귀비동군이 점리 기급카기 용캡기 랑자탄 튐부시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겐조신비 기급보르진시 타르겐 요부충디 기지슈긴 균체미바르 체로성원이 니름내송 기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댄슈긴 균도시 벤저로 콜리시부 젠피기 딩습충와티 점리 기급카기 키멘탄 레왕 나르웨 탐부르 제워타 내두 하자 망부시 기급지도 튐부 메인신 제롱 하장 망부시가 기급치기 뉴비 카드에 쭉 두부시면이 점리 땡기 차왕 아르웨가 기급칸에 튜무토 추드르지네 쭉구 유바다 퀄리티비 정신긴 제롱은 아르웨가 기급칸에 돕슈 찍찍기 냠내지네 카드에 쭉구 기지 람즈 서수다 기지 찍수 지송 기지 창된 튜니르 제제유니 기급 망 치슈기 문진 찍튠도 교류 콜레지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 귀디 동규니 기지지 속이 튜무기 레드 인비에 냠주다 냠주 냠주 제게 자드 균총치디 콜레지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스 응은지 직튠타 차주 직튠 동규와 치고 점리탄 점리 기급 카기 미망기 문이 주나 기지 직람타 콜레지뷰 제경 말라 칸드시 야부 이미니 기급 카기 미망기 최두르 치고 벌리 기급지기 셰바라 찬조 치미롱라 민용시기 셰바리아 찬조 치미숑 콜레시비 제용 말하기 포유레 군디 동안니 겨르주 체범인라 텁사라 록스운 주부양메인디 티니 튜드 피게다 사르드단 튜상도 동화장인 콜레시비 제용 말하기 포유르키 기지 내단긴 군도 응알을 하바르 천급바타 기급 망치시에단 학바르토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켄 조신비 기급기 제드타 키비 응아르레 창용기 쳔버치구 냠지 계속이 전진기 공된타 자드윈 속신도 교류에 기지직람타 기지말라 로즈 댐비 송경 치구바타 점리 망진 니비 기기 촘제 송경타 사덴 동군라 권지진기 점리 변제로 직수 후르당아 송경 치바타 사공기 냠레 람순 주부다 퇴고창도 동화를 꾸비 치구신 기지지 초년 관리시비 정신긴 전롱라 카데 종류 치러 동구 중국 인기 코르위 기급 챔비 뉴바 무티 되니 관리시비 최종 말하기 규르주다 조준난 후르다 슈부다 강테르 니지 제규니 토더 바르숨도 냠주다 냠주 냠주 지기 관리시비 최종 다완 짐부다 기진 지원 망소진도 규와르 타르비 동화 냠지 계속이 계전된비 친윤된바르 갑요르타 야르겐조신비 기급기 계지레든 추기 투접정신타 담와 체로동와르 갑요르제제유니 콜리시비 제경와다와 사르드 피게동와르 꾸비타 중화이징니 추기 계전된비 직된미추타 제경와다와티 탄디 투럽단 툼비차 모든치디 콜리시비 제경 투구창도동와라 중국 로즈탄 중국 뉴슈 리키스 원비윤바시

시디 윤딘 타 용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 진딘 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기 미마타 심슈 직지 치디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용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선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 텔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춘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시시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첸부 편준 지구르 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 치구바타 기급 충월은 잔냠기 따단 진구신 나칭아 젠타 젠유 젠송기 젠시 주미숑 기급 칸야 중위에 먹추 충기도 롬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룡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 미룬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교치구 냠준타 냠주 균형치디 용접도

0: 규모도 다르게 용인 점니시 중구 변조로 관리 시부진이 루규기 폐조 첨부디 인비에 묘종 다르게 첨부타 마조 덥디보 미네 쿠르규 첨부 라제 피게 첨부진 용와르 군디 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마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콩야 군빈 토냠 냠게지기 변조로 관리 시부진의 군디 미지 용 튜무토 피게 용의 쿠르유 야부 중구 Zemlin gigab ka tarje kongbi yungar gubi dangdi. Zemlin gi gigab camar pijie gi chumje longsu jugu yubata. Mi camar digi gi cua rugu yubachi gu. Beri ta jongrin gyungkyung chi di gongji ta kongyang gi zemlin si jungu. Mi ri gi shiri nama jini zemlin gi shizi keju yinla. Beri ta jongrin di shiri pijie yungwe ngowe langji yin. 미리를샹도단계지케발미나 시베 베리탄 종린체 유티 미리기 지소 야튼의 군디동의 구슈타 잠링기시디 송경치빈 제타도 유아치구 장도 티뉴용 유균경치디 탕잔 지둔된빈 잠링시 준구 중간 변인 주준체 균니 미리기 마옹바단 제와 유바타 지두기 침신 주준체 균니 미리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를 치바타 정중의 뒷파 정중의 송경치긴 도시 댐보를 양디 所以边缘的团兵给我套住也不奇怪吧他米他人穷西团娘的用就没病都送的怎么的军队批界用就他米错用的批界用就用就了奇怪将多他天牛日国军队借给团结其他他所谓给他他的别动怪吧他恰就别人能信用到了卡点就怪吧人穷了自古的奇怪他将多批界动员中看马拉军怪吧借其的 미리 초신 내비 세군리 김신디 송겹 야부치구 점리산의 중국산와타 중국산의 점리 티웨산 마원바라 카초치 중국 아르신 점링기시드타 딘리용와르 체진 종이이바타 아르신 점리 튜무토 피제 용와르 체진 종이젠라 아르신 점링기 시베 비리타 종리티 체진 종이인신 점리기급카기 미마타 냠토 미지기 레와지든 초본 주바르 군디동와타 lakdaan zhine ngarwe gajin dinbin zemli xin zudun qi guan yin xin. Rangwe se yur qi pe ba ta, dang to dam ta dang jue yung nimbu qi ba ni, ngan zu dang gi xi lu se xiu di xin. Jak dung war toa qi bu gu, zhung gu qia wa li bar zhubi nega ni dang la ra li yu jin. 当个当了托他们七八他却用那当绝用年不七八的热烈云却用那当年用七八的乐趣为让我给色酒的天西西基础三级别为推崇所军切没把的让我色酒的切云你让人当你西当先当民主为村当我色西西基础不及习近平给定不了第二十三遍呢中国解决年别基础人路进军别松七别基础三级天地立把的别滚呢 俺就当你爱玩土，让我色酒的切片不谈，当你爱玩多么点多，组织切片。俺就当你马克思人路给西当人了，推送所马克思人路给三阶当时间是，中国三阶组织九区松冷古迹切片，龙我古迹拉人给白特路去拿了。俺就当你切片给多少那错给你占了看嘛吹多，占得没把人九点几银他。
1: 托德帕的松土，土热不跟端着的干净。中国密码它，中华米粒给接点做人决定技能些呢。天作为军子呢，俺就当给托德帕的松土，让我色酒给领导军用七八台，哪儿最开领它，他就给爸爸军用七星。天热热，下酒给弄只松呢，人绿给江南酒了。天热热，人热的天呢，让我给那段他给接不行。 陆局给俺做了，你把都军器买不了，让我色酒的起的，但给我对人心的修建是我谈，但给唐山人心、娘心都动为那段他的了，他不走他几多钱呢？让我。

Hangzata, Rangwe Tuza, Rangwe Sergur, Rangwe Torte Jungur Yuan Chiguba said during Dingsup Chihu. Rangwe Shile, Tangi, Rangwe Gi Topshu Latine, Nedun Shidota, Norzu Yosa, Sardula Gundi, Sigun Nuba Choyun, Ne Cherdoma Chigi, Kurju Sambushi Chayu. Gigup Yungwar Nibartu, Mula Tang Yunguba, Tang Yungwar Nibartu, Nempu Yungu. 巧用你当年用切于搜心你当跟古迹的兄弟解决他蒙心你巧用他告诉你念不他搜索你追用其音巧用西不你当用了托他们他当追用切不他当用他当增速用了卡巧心当组中给切不用搜索他巧搜索叠嘎搜索借了切不进昨年你年干用些了他们进切于的事 Nembu ningwe ne todam ta ngwe ne nembu chiba ta, todam chibyo ba ta, nembu chibyo ba, yuri todam ta, yuri nembu chiba jila kogwe. Jue yong ni, dang zhungyang ne sanne dengwu gi rimka par ta, zhungyang gi bu yu ta, gigab ligung dezen gi dang zu ne, shirim gi jibyo para, tsame chibyo ngin di chakdu kurgwe ba ta. Dengwu shuji yi, dang zu yong la temzin yabu che yu ti, rengji le dun ta, ngibar du kurgwe bin gin di shidu zi gwe. Rimka jiwi gi dagwi gi gendri kurni, tongto napur tapio batan, jiglam lagdar tan gendri zeju chepe bukul. Dangi cok jenjob geba cokcun, ludun Xi Jinping gi sokshin nawe dang zhungyang gi, jikin nangla diebi lodabla dini, dang nanggu gi jongne la shakzu chepe batan, namja tobob gi nambi toni, cho yone dang nengyun chepe da gundi dangxin, jaksaran diebi nyingdobla dini, dang todam tan jue gyung gi langja tuengyu shibsa che di, 当能够的那边把年给年的策进张西起来当个年度拉边切不是一个年个策进消息西局的策局的他中国有三七的当用羊台的确是定居切局的卡地切行当当几个米利界参谋的三个米克比修建定色体育推送所巧用的当年用切有体特种立足签不穷为推送立面不一样细规 당그 듀두라비 튜윤 진부 시중기 냠세 타 규르주 권치기 냠세 촘지 벤조르기 냠세 치르 쿠르유기 냠세 지니 유린 지엔 타 뉴욕진 지엔이 바타 당그 듀두라비 삼벌 회인기 닝가 타 뉴부 민당 위 닝가 망초다 카체 위 닝가 기루 르송기 닝가 지니 농아르 지엔다 자자 지엔이 바 당는 귀도 네비 삼로 미장와 타 쳄시 미장와 정주 미장와 주주 미장와 속이 내된 외세 퇴비티 터동 자외토니 탁주 충면 겨요네 당년 교체유티 남야 지신비 람도 유비에 옥충와 탄 콤잠 조비 삼로 떼네 유미숑 니바르도 토도 바르숨도 삼류티 샘네도 파버타 지부 탕세 용화 차주티 로덴 유밍아 타종 치버타 초요네 년경 치비 첩시기 장도 떼도 동심 초용네 당 년경 체규티 갸치위 띵스업사르 피게 용어라 균체메바르 군디동군 중국 개준대 비지소른 루트럽 사바르 리비 안주 당라 니바르토 남바사바타 체지 사바 유구 티엔각즈니 당주 중기 레시 러브치 사바라 남바사바 뚜구바티시 트럽 사비 당주 중기 지랑진니 당기 초용기 구지 균교다 강대르 슝뉴 갸바타 당기 당라 토담타 초용네 당년경체규 윤경 당기 유리 시중 누부족준타 원둔정신다 탕자정신족준의 흉류계규 조내돈진파 접신족준의 흉류계규 지켜돈진파 북삼 TSM타 미유치대도동규 멍실은진파 당용기 후준정신타 人归人心 사르对人心界 归论체규 슈갸산진파 당기 접신족준타 삼루족준 曾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祖
Chepsi ki shiglu zangma, chepsi ki dik tim

ཁེ་དེ་མ་ཁ་ཟི་རིན་ལུགས་སི་དང་གི་ཆབ་སི་ཐེ་གི་ངོན་ཐུན་རང་སིན་ཤོར་ན་དང་གི་ངོན་ཐུན་རང་སིན་ཐ་ཐང་ཙ་རང་སིན་ལིང་ཐབ་ཆོ་ཤིང་ང་ཟུ་དང་གི་ཆབ་སི་ཅུ་ཁྱོང་ཆ་ཡུ་ཐི་དང་ཅུ་ཁྱོང་གི་ཅི་གུ་ཅི་ན་ཅུ་པ་མ་སེ་ཨང་ཐང་པོ་ཤ་ནེ་ཐུ་རབ་སབེ་དང་ཅུ་ཁྱོང་ཆ་ཡུ་ཐི་དང་ཅུ་ཁྱོང་གི་ཅི་གུ་ཅི་ན་ཅུ་
당기 쳄신 주준 탐진 미치밤이야나 당기 쳄신 주준기 치든 카쇼다 겜기체나 당기 주준 현다라 응은지 편제 톱가오시 퇴응은 버진기 세든 치브라 당능 그도 내비 내퇴나 초 자외 찬인시나 창마 쳄신 주준 치슈 신부타 쳄시기 초와섬 내민부타 대다 민바란 제오 유시 니바르토 당기 쳄신 주준의 흉능 갸부타 두시시 쳄기타 띵즈시사딘 송경 니토바 콤간 듬뷰기 쳄시기 태셈 템보소와타 쳄시긴 구지의 흉능갸바 쳄시긴 뉴브 쳄동화 쳄시긴 중캄 짱마스와 제치디 땅용 튠지 지규르타 차주 직튠문규룡와 지구 쳄시기 카조니 땅촌내다 피겐주의 내튠 앙탕부시 안주 딘송 치비 쳄시기 카조니 공진진룩이 북삼 침부타 중국 캐준 덴비 지초룩이 튠무 북삼 로야니긴 베터 미핀치긴라 당기 시지 직비 슝루타 시지 람초 시지 탑주 지심 당기 첩신 조경라 슝뉴 갸구나 첩시기 촉된 콜로더비 니부된비 치디 당용기 로주타 돕슈티 튜럽사바라 중국 캐준 덴비 지초린루 진중 베솜 치비 차샤 러브치 최도 공부 직지 용화의 치든타 당용네 첩시기 카조 양타바 균효 제주티 탑주 캐진 추구타 시주 캐진 댐비 랭긴 캐진 규지 레든 캐진 규비 동화 지기 락린추 튜엔규 용화를 군디 당디 당당 2급기 차시아카 토드 바르슴토 양타비 첩시기 카조 디디 눈두 규바라 칵디 치구 스글린게 팅디 중앙롱진 년진지급리공 표가롱진키 롭종 튜즈지블리 전부삼타시기 샴라 무튜는 디글롱진 리공기 치리리 전현다 가능성이 높아

0: 나롱게 냠뇽다 드레치 코츠라치 세오나라 벨루 소르이나 미니 토니 나게 셰그파 마레다나테 마늘 마체 네라 마체 페토 샤샤게 뜬다게 소르즈이 다 지만디 마 레칸데라 쇼찬은 존테 와 페멜레 이체 치부 요그바치 자라 페멜메 바세온데 나츠게 무슨게 어통세나이나 츠고 하조 치부여라 츠고 용사데 쪼 쳇으라 Toma tongde golara. Lochi sinchi ge Nepala shoji shaya ge tina ge mi izu yogunara. Latsi te on nipar nga ronga sanchi na. Memba ge kunshi te on tongba yin.
1: Rie ta liri jinda shige nong te leka dina yon. Toma nga chi tani thomi ge samdun de kachibu jin patun. Tani nipar de nga chi ge jila latsa yobu shishi ni. Shawate dripi ga jirin chota yato yatsi yungi ga tani dinda ga sanglu si yung, memba nyan jansalan chuni si na yung, teha chung ka chenpo si re si sondu.

0: 向东中的景出定空呢荣家街一日民主出定家系马拉克我在一个清洗车比例民主天空街恰在家起的东阿通撒空东用户国立下街跟你东国系等于把地四川引起干脆别的荣雄客北面空客当位书记群怕官子娘娘在街多个些比就是干脆来就把地娘娘在街群你为路线车民主出定之速他日在应该领通一人多起动画朗诵祖巴姐姐是龙下头一句视频一人家想中初的功课某一职工摸塞都不类似群友面就家系女巴切了切有把通大爹大为个黑地国的三年蒙族切等你初的功课大定红面板儿准备个等你恰进红接力切有把地等你家靠切司机送不通三年切等你大地准备个面板爹大个面部也准通卡扎他没把切切电台印地达所里比个西地门的所用个特来用空气松懈能量浓度
1: 我是充满了容易国家了白露所有的设备的协同把子等待去结果呢我让我这个中西的呢中地的满空的组织也不接拉不得地的农路了白露所有拉不得中路所有外开中等组织也不接过多少中西的人呢对面包毛子基本上다 s 중 c 고야 n 중 u 기 o 큼 a 로 a 와 o 별로 s 르 g 멤버 m 중 n 사 o 다 l 라 l 스 그라 o a p 연 l 그 s 그 r 사 g 연 e m 대 e 농 b 랑 r 이 o 른 h 소 n 기 o 바이나 s 른 g 대 t 소 t 기 d 로마이나 신 s 로마이나 m 라 b 이나 s 마 c 농 u 쇼 s 지 a 드 e 게 a 가 t 요 여, 자 다 o 다 o 야 g 그 t e 매 e 제 자꾸 그 통치 제 구도와 드리즈 그 니즈를 캐요.

다들 별로 서로 세지면 다 대성 그 소화르파 자 신농 그 소화르파서 인찬을 좀때 뭐야 되게 레칼 쇼니 좀때 로존티 좀라 같이 그스는 아 체력이 서로 때 대력이 서로 대리 마존의 선이 때 고쳐를 말했대 대성 그 여자 때 맞세든가 별로 서로 언단다자 동부 뭐야 매바 제는 좀때 알아 뭐야 로존티 니츠치기 합종이 뭐야 때 봤다 Lojola Mobuyo, Jean-Luc Lojoyo, Latzig Lojoyo, Moya, Membake, Gunshi Gitola, Lojoyo, Rua, Oya, Tisama Lojon, Tizoy, Yinson.

0: Seng Lin Jin, Sandra Nga Tse Zang Kun Di Nung Gu Nitsi Tsa Shu Gu Gu La Jin Li Chi Xen Na. Bi Jung Xie Zi Zong Chi, Chi Rung Zong La, Dam Du Chir Chi Nung Tsi Po Bi Gu, Tani Ti Ti Chi Gu Nitsi Tsa Shu Di La Jin Lung Xie Jin Yi. Da Wa Yi Bi Tse Nye Ru Nyin Ji, Chi Su Chi Tong Kama San Chi Zang La. Ni Ba Li Ju Sen, Dam Du Chir Chi Nung Tsi Tong Ni, Bi Jung Xie Zi Zong Chi, Chi Rung Zong, Chi Rung Gua Gu, Ma Na Xi Mi Tong, Zhi Wa Chi Bi Gu Nitsi Tsa Chin Tong Yung Pa Shi. 农村土地中国中央各县级部书记、亚克级主席、中央贸易局主席习近平给成都人同济农安办事、日本等各县农业、民意考察局的各来电和他比较激动跟这位级别门南初学习把通。年卡有被蒙族内部管理级把通。第四，当政级密码学局级些贴，门南市民用的东广东些古把通。大家猜连东红的东区许诺级把通，猜连东特别红，学局下将同济些贴，学徒农村土地管顾些古些电脑一把事。 明儿年薪初学级来电课，个人的名额被人把通。今天就入学读书去，门南全用的扎些些把通。学徒农村红果东村子级学徒不断就内部学贴，女婿公有多年，另外这边门南初学通，年过忙做级，厕所人家啦，给人下进把事。利用学术课给第一天啦，多去全部学把通。学看你入学些工作些就把事，但是得趁时间转课，给些我所吃什，别的都要把事。
1: 大瓦杰别菜捏住捏，亚康农古东农村牛东给些二用天空用电光东，查出多单不易，别用这些中介，这种中介，难度吃了就农村不会接，给些来个一公克米贴，亚康直接通，我做查不出接东样的，各通这他全国廿七，得菜廿吃，然后等说中介给些木子吃什东西把通，忙做内部管理通，给些入手来电要不直接，也许些就把事，工资就把点呢，这种中介。 남도 치르지 농지고 그 니츠 사슈데렌도
0: 샴랑아치 몽페 스지 사슈데라 제노제지예 데나 짤람 쳔비 게겐제 바시 즈슌 스지 돈비 고데렌도 트랑롱트 년 77블레 콘 페겐롱트네 베베네츠 상고비 중국 야캅 짤라 초바 체우 공스 샴데 야캅 짤람 초바 지바 디지니 시도 쇼와신나 나와그비 치 진년니 소 짤람 데친지 다다 라린 다비 짤람 샤두지 예덴 르비 초멀라 잠디 지웨 모지 토 예덴 르비 초미 트위지 게게 남라 사코지 지숑 스지 라다시바 토 짤람 지니슴 티주 라토 카바 젠르니 게겐지 토동 찬천 집시 시초가 사다네니 예덴 르비 초미 트위지 게게 남지 짤람 지니슴 티주 라토 카바 젠제슌 르니 예 체슈크니 통고시 주바 토 로소부의 야용 기계 도담 찬트 말라 쩨쳐 찬트 동 기계 기 토통 제드 라초 지지 니도 니주루 다와급이 치치년니 다와진이비 치신치년 바르쳐 맹고 디딘 바추스 립지 바시 응종쳐 사카 답쳐 토지토 데네 시동드비 초미이 담니인 바토 초미이 사카티 맹고 바시 니와 공용나 Dönin bawi gong zhulu nye jie shu chukwe yu ba shi. Dio mene ba si dawa jie pi cien nye dhe nye ni suan, ji jie nye dhe ngon chen song xie jio ba shi. Da ting jie jang lam sha zhu jie jie dhen zhe pi cu mi yi jia xin no, sa dhe nen bi gie gen jie sua ka zi shong ne, jang lam de cien jie lo su bu su de cien dhen jie gie gen la zi ke tong gie gen la pen di zhen bi ge le ten la nga wi xin no jia jie sha tam ga xin la ta tuan chu xie pi ge ngu zhup sha ta xin ba.

三十八错，持续给初级去拿，俺最卷妥。作为初级各级，难免都懂个月了。各级级改进嘛，天呢，随便弄他，年别六十天了月吧，那我都懂个面。敌人给新疆养眼里在哪？可以呢，开会着陆，地级作为丢了些，可把地上了拿。各级小竹塘，明星个月路线，我在了七月车站通过了，强当给抓不错了，各级级那我这个月。 표미린니 로가르 규제라 신도 캐비에 미남기 로가르 기 자수시 아주 기메토 지그르 도르신 치라 양그 표장단기 조로로 상캄 쿠리오기 캐주 응음바탕 균제탕 겐장 원비에 믹스에 캐주 소유비에 윈진치기 유 샘라 샘모와샤시바티 세로나

장단계 졸로탄 쪽셰 소기 난드니 튕게단 소아탄 야나 포메지도 팀이 드럽 소스 지소기 넘버서 춘기 여반니 베게 루시 지단 총과시인 베나 사머지 장단 교버리 디차나 랑게 퍼유리 지바 더부 랑게 퍼유라 신도 샤자치외 고니 나와탄 양 루너추 교소 자단 캡 마트산 오차 심리리 댕초와 알레 성리리 녜드럭베 기로르 조규미 더비 땅기 멍주 시주 성괴와 드럭레 튕제 양의 다다라 콘도 피니 랑게 쿰시다 튕베 초와라 기진 갸괴가 르웨 나바츠마 더부인 샴라 디게 초와시바 디세로나

0: 三十八错，天地理财难，居住区别难，对那么学什么音？想不到三个零件的模特，俺最吃那么多居住区别，理财想到三十八错。
1: 남옥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안직 두고다 녜르 자 메베디게르와 직 롭중나야 용제 신의 장예르와 망제 제시 제베이나 타이네 가시에게 부주간 대두네 장유베이나 콘주유 제시순 친베이나 부궁원의 장례에게 직 세시대 튠병안의 용교 돈조 지순고 말이
1: 제제
0: 다슈자 탑시 약슈 가르네스나 당부에다 얘네마 직 롭두 직래야르와 겐라솔라야 소소 럽지 지하게 로아 럽젠 지하게 낭되디게 체시와데 비나차샤비나 간에 아두이나 사고 가족이 난로라 로아 다와 가족이 난로라 그래 어디게 체시 디시숭 글리글리 럽제 부구 창마 드냐마 소고 디이나 중조기 저바레도 쉬이
1: 다라시 다 누린 당부로 자주르게 얘기로 베게 뒤즈디 내레 사고 추네 게 발을 게네 제고바다 럽젠게 낭된디 이내레 딜레 각도 도메 적바
0: 다다리라 다지 로마 망치에게 다 자주 얘기디 뒤주디 나노라 신기 삼제 아니 롭젠게 난데 카르타야로와
1: 시장
0: 셴바야기 아직 틸레 카베 롭젠 르비아 딘제기리 마지 예스 카세부텐샤 다 중내 있나 응제 롭젠 로베급라 다 르제다 뱅외 딘데 제라 응스 주에 딘데로와
1: 직
0: 갸과 이네 도바 지제 나초고 여르바 응지라야 참베 오 딘제 제무제로 주고서 다 냠린 나베 아니 롭젠 치답 딘데 주역이 봤다 추제 멘터베 쪽으로 있나 땅용기 따단 징교스 대나샤
1: 슈잔 다 듬버디에나 누린 당부급수 추구 팀라 로베 제리나 이토기 종제 규제 체메초라 롭제나 이토기 이교장 도메초바스도
0: 슈잔라 게네이나 롭르다 김장 바라 드와 양스 체제 김다기이나 천리더 튐베코네 추구 롭저 퍼급기 롭수 도시 진단라야 지든체급아 다지 김장의 김이 김다의 계집식으로 봐라. 다지 롭저다 김다 펜주의 쇼디 제바이나 신의 소수 쪽으로디이나 내주 여바이네래 직 내주 탁주지야 제대보 로바 롭중장대 공도 땅과 삼바 이내래 아니 초니네 숙격도이나 야직 공도 땅대보 딘제 기제 민용어지어의 수요인
1: 다라시 다디네 추구 롭중 튀니 머징의 레벨급 수요나 다 머징 카키 롭중 다 머징기 롭세기 지투도 야부 체괴바 다 록부 수배급 수요네 롭티기 뉴르체디 대삼 체제 신제 야로 다 마신베기 주어 동전의 리트 치바소기 롭중 지덥 딘제 록괴바
0: 딱다리라 주네 있나 머징급라 롭제난기 가신 속부터 진제 체구리야 된제 로멜로가 롭저리야 초바 체바다 심감 롭젠다 수지 칸솔이야 된제 로마남이인 머징 낭로라 리베 통매 되기 심제디다 세바다 김정다 냠지 체제 심감다 예수 투지 그주 야부 체급아 제제도 다슈자 공기 내가 주부디인 롭수비르바 보고 부주 칸네 롭중나 주에 롭중네 롭징나 주에 어디급기 직천리다 튐베 도담치답다 천리다 튐베고네 아니 보고 랍르사버리아 트버라 지야라인 뱀바유베 nénchúré léngyéki yín kóngzéki tóné chúbúttíki yé tóla xá náró ná xué yín.
1: Tára xé, tátí né ngá tsú chúkú tsúyóki zangzá chúdín tí yín lé xíntú né ké chá wá chí rí.
0: Tí
1: má tsé tá ngá tsú kímzán chí ngú né chá xá ná chúkú tíki sé gu tó súm tí kíntá yímé tí yín lé ngá tsú kímzán tí ngú ngú né chá xá né lé ngá tsú tá ngú zín chí sá ké chí mú chí rá bá lá. Rí
0: 다다리샤라 단니즈디 토에토라 딘디세 비베 지레이나 토나나니 망보체 에니디 튼다디이나 차링지야지레 교송알라 다디야 니디이나 흔한 신진 중루 수리 맹간도 네퍼베준 젠치 조샤
1: 네스
0: 아 대양 로게레야 리베 푸시키 창고다 게슝도 처디 다딘제 독스테베 있는 가르쇼 만지 고고 딘제 그러와 뭐 딘제 처디 딘제 튼도알라
1: 네스
0: 아니 멤베 데니 머신 정신기 처슈 방네 레스 다데 자기 용카부 예스 딘제기 네다제 나샤 다지 다야 이네 주제기 딱제체 이네제 멤버랑게 다 네팔라 직네 주 지에 이네레 딘제지제 네다 딘제지제도 알
1: 다라지 다 나자디기 중콩디 시두 부디기 바베기 긍지기 내레 고베딘데 지신도 중동알 다디야 바베기 긍슈탕 김의 용게 견제디 그주 최고로 난냠토 주기 예자 아니 주고텔이야 방내 딘데지 포동알
0: 다다레샤라 다지 긍지네 당가나즈 튀균 슈야기 자우치 자우치 슈야디르샤 다도 듄셴나 장자 야분난 거고 도알 라바도 있나 다 김장기 파르겐스 튀야직 차례 제와 차부치
1: 제와 제
0: 너니 소수의 돈수지 강바 돈수 양세 양세 추야기 튀즈 메바치 아니 튀즈 렉

0: chungpa yinaya gangshu da tansu katu kulo tsangma nyamdo shiiji na lop suyo sha yarwa. Na tindegi kumshi yudu yinba yinaya lakwa tu kulo nyamdo siji tuku yuwa tindegi yinaya bugu kulo yi nyamdo tu tindegi cheba yinaya. Ani puku da tansu da jik chungsa yagi kuyo nyago nyuba yinaya re jik tansu sukuyo chachin di shenpurwa tindegi sungdo yinaya lamsang poktu tesa di tuku gengo. O tindegi cha tuku ori. Shuzan tete la yinji yagi tona nanga to suyo yinaya. Tā tē kōng lā yīnē lē, anī tēng zhō rū, yā jīmī sūm lā yā, ngā jī sū, pāng nē, kōng tū shūpa tīndē, chabu tīndē, pō tū kā
1: lā. Nē sē.
0: Tā tē jūng zē tī tsūpē kāp sū yīnē lē, yā jī kīmī yōng kī kām shū tā, nāng jām, chī kū sō nyam tū sē nē, chū kī yu bē, kāng jī nē kī pū chā, kion kū yu jē, pēn zhūng kū jīb chūng wā, shī tō tū bā tā, chē yu kī līng shī tī yīnē lē, yā tsāng mā lō kī, tō nā chī yā jī lā yā, kio rī shā.
1: Tā rā shī, tā mā shī ngā nā zō kīm tsāng māng gu shī lā, tū lō tsāng mā nyam tū. 제제 조약이 공시된 데 여러 발 이내래 다 되는 건지 통미도백이 인가 있나 자야만한 건지 미기 다초기 다 동원토백이 내부 인나 자 된대지 통각부 인류 삼반 나자 돈조 디셔래야 그것이 된대지 발
0: 젤젤 다지 긍수도 비토도 부저 필라부도 가라
1: 네세
0: 긍지 내 유배 미 긍수기 토라 인나 내롱에 부저 망부치도 가라 다 주전 대 경교 현다도 냠도 주부 인나 수부 차네스야 된대 이제 랑외 차네스야 이제 된대 튼 라부도 다 제한도 인나 즉 낭장기 토도 인내래 족진 이제 내롱에 부저 망부치 코크도 가라 다 된대 송사 심주 체부 규제 긍수다 낭장기 외수 부저 되제 되나 치구려야 답기 마오 된대 시도 없이야.
1: 다
0: 된대 송사 천리의 튕배고네 경고 추월이 있나 인지민지 처음에 독수 난 것도 올라. 다고 조쇼 독쇼기 내가 내려와.
1: 시자.
0: 또 능주만 하지. 아직 두주 두주 된자 된자라 아직 그주 주제 정마 주의해 된대 이내지.
1: 네스.
0: 아니 탁자기 시고 다 독수기 시고 나 찾긴 여바 된대 이나 독수 시고 샤우도 예 쉬어 여러 번 어디 로그로 봐라. 다들 로그도 좀 봐. 뒤니 전에 냠도 루야민도 냠도 루비나 코 제교가 뉴버디 튼두 잠바 코니 베게 동거 태제 아니 뉴버니 이게 야고 튼마도 붙이 안 텔레 도데 직 콜로리아 야직 텔레 도베 뉴버 튼야 된대로 와 된적 내주도가 휴자 독세기 식구디 롱예 임바 있나 콜로디 셰셰 동에 급라 옆에 셰셰 동으로
1: 마 이급을
0: 어 축세 등도 잠바 아니 독세기 식구디 로베 있나 야고도 라
1: 휴자 나 팀마제 난조 경구 주 차베 지레 인지미지 튀도려 야 감제 감보 감장 수제는 돈 돌로루세 감나 루네 제야마나 켄네지 인지미지 감보 감장 수고 봐.
0: 제라.
1: 다디네 낭잠당 긍수 더부 이네레 야수 추는 니므레라 제부접제 니므레라 주고바 타. 아니 풍소 접제 세주민도.
0: 레스레스. 다 딘자 지체네다 민정 상물로라 그두 주고 요리
1: 봐라.
0: 다 랩 좀 있나? 자진 유업 있나? 아니 추구 글로 조사 돈조. 가가. 와. 미게게 가가. 아니 텔레야 다 14스 남바이나 아니 지금 낭점다 긍슈다부터 춘주로 추대로 봐라 시간 수수 럭주견다 답대부지어레 수회이 내가 닌다리시 제모도 비내래로 와 추외 겁라 럭주견로 난다 안 된대 제바이나 내주망 보치 고토기도 수회인라
1: 내세 신조린게 참들레도 드린키 내제나 생겨라 구지 수배다 하나 주 초고 쯔기 롭저 짐베기 유리미나 앉아 야만나 초고기 저와 유베기 장자 최된기 낭튼도 주 이내래 표심바 히 하나 주 지메 내제나 양자르 제용
0: 생게 슈된자고
2: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부르어 시기버틀라 기부 담바 시설
3: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외 출키 자주키 저진더불 교류
2: 기부 담보 타니 제치라 로바양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3: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2: 만주의 년참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빛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아숨 독잠 띠르지 티네 암라게 응니 치니 치리야 자카기서 종외 장하로 치부히 티튜리아 동시 총대 다르게 치부 요마시 암라키 응니르야 공모가 응수 텁시 다제 촘남네 미리야 미고야키 뉴존디게디 초로제 자가리아 띠르도아 시순충 티네야 암라게 무티제 워시 자가 추통야리아 가부요스다 자가 추통야리아 가부요베마제 언도 추나리아 지무지야리아 가부요시 시순충 티네 저지 지구부 타다 저지 체살베지리아 암라게 고기네 남리아 시순 튜스시자 랑미부 소르자 경료를 쇼지동지 나라니엘의 지디다충 Nye pobo kurne chiloriga chagaliya dagi-dagi kalasebihi. Jimmyu ga ngaliga lindir cheche chiloriga yonchu. Jimmyu ngaliga. Jungbo, rangge chebi na mola kakshidwe a. Si chichu. Nye gogo yongyo cheche. Chukche na mola yukyuma shi. Si lindabihi. Jimmyu ngegeche mako nangshi gago chochu nga chaga chigliya zumu zuje. 让对的爹这就是吧刚不跳跳接住的爹没来咱们的位啊谢谢穷你屋头边啊屋真是大姐哎寂寞这个苍木老给恐怖天这给不是谢谢不行七十天主个俺们来给辛苦给不送俺你去这么说吧 고생네 양 차가 남리가 치타메 칠대시 개비기 아무나키 녜 미당스 배치 콘겜 쇼르소 녜 체마르 감닌 긴남 투치 데비기 닌 티어를 람르 주티 지미 가고 주중아 파우쇼치라 낭네 루르 텐튼 시게 차소 아무나키 나타 지모르시시 셴네 좀다 시게 추르소 Nye amla gemu gebe gyumtsen ka yinba sima so. Nye rang nye liya don na buche dienhu riz cheche, rangge rang liya chenggu chebi yi. Amla ge pechi, nye yangmo ge gecha ya yi chibu riz sabo me jo. Kangdar, nye simna liya chok sopso ki tsoro e kingsi. Mo la ki ngone nga liya dagyong chidu yong si tam. Ti mibu yinna, nga ti dar gao tuyong ji yinna. 시 사무티다 코르시 닌티르 니에 차가티다 양양 첸추 치주 로드 최고의 지리야 나타 지무 로드의 권자네 아무 유지 구부기 아무 신의 립추 나 치부 세접 지투 아무라게 나리야 뉴중 기쇼 칸 제추 니에 뉴중 기쇼 칸디 키르제 감낸 기츠디네 김기초르야 교부기 원가 택시매발 콤보 지교네 지교수 송신 주타 나타 지문이가 삼미 체밍아 유자르네 치부이 김리아 로지 고치부다가 자가 남키 고치고 저튜자 몰리아 장네 고튜바 제신 디네야 류부용 조 쿰네 코르몽기 입데 포르큐르소 니 지모르 테무치고 비 정구 체제 건니 更接不了接啊 콘서트리야 침비히 로고치고의 자가키 오일이야 고야르갸지 뉴르드키 응아니엘이야 대비지 디네야 뉴르투 고난리야 꿈소 양신시키 고기네 대비지 양고마르투소 디달 칼리칼리엘 콘서트상미의 고싱제 응아니엘이야 대추 지무 자가남리야 대비지
1: 아니 몰라 그랑게 아 지우송에 아
0: 시치소 티네 차가지게 가가시 깨깨소
1: 지미가 중아 중보 뭐라게 가르치송에
0: 시치중회
1: 니에 가봐 싱그제 아
0: 시 렌더비히 티다 차가진시키 나라니키 깨치초게 가가시 은이게 처리야 요소 유잠 침배지 아무나게 나라니르야 종전 주구비에 청구나추 나남균의 세조토르야 종전 지야리가 가부유
1: 中山东镇吃草肉鸡里家，你吃点老街，吃个南里家大镇吃不赢。今天呀，一个个些吃草肉鸡里家，羊吃个南里家等于丢球。他们爹呀，你古地就浪街，吃个几站里也吃不赢。你别提的古地托里家乡间，我的沙丁里也跌不赢。今日家年纪大体就差不多年纪，莫然也从前苦节吃了也立秋。公司是丢钱吧？我也吃个南塔，看着对面子。公司今日吃个去吃了也吃不赢。今天有真心别急，说说不你行。俺们那个我让你的个店姐，
2: 但杨志明的看到你个店里个也是小姐，吃个里个刀工吃对啊，
1: 心松穷。
2: 俺可大学姐阿姆拉的呀，儿子阿姆拉，听这钱收入呗？
1: 是妻子，
2: 阿姆拉给我拉你了呀？这个这个是，一年嘞，看他你什么也不错，我们都哎。
1: 是妻子，今晚也订了个连接不接，
2: 去年他客我们都，俺什么也看不住。
1: 是了嗦，隔壁去我拉你可大学子，去年也不干别的几下。三八三的个立体，恰恰南个俺做他金山的个军个全部穷差说。过去为这听不他，困住搞个周周啊，嘎嘎鸡这点把起劲。俺提大你，
2: 听说老样呗，听说老样呗，
1: 姐姐感觉吃不他，吃不这个月。今年俺做吃了个立体餐吧，困住西乡东坝店子，俺做呀，嘎。是这个不是提片子按作业出货多久是六个月不扎提提里家你的金木工作给这些不要扣除金木工作呀
3: 小哥君君你韩国里家一股得下我呀韩国啥不是工业主义
1: 是六说小哥去金木给这特别接里家金木丢里家用这嘎嘎是连接说
2: 金木告诉了金木啊，日日我也喊过杀不起过去，天马这边我也很多嘞，这他们也杀不起过去。
1: 谢老师，俺们那里个年代连个忙不起来啊，有时，况且土路起了些，吃了那个中高云都上吧，况且个吃个汤，感觉血性别金木汤说，接着况且俺里个爹爹。
2: 아지아지장기짐을자가게가르치해보시다하고그러베아
1: 시체초네아무나르게대제
2: 배지신금해줘띠멤비는짐을라깨지멍부디저세제가부채고야개미도와
1: 시랭게비시로랭게공토귀묘랭게리야차유중다이잠시숨중키표의리야교로외年米其气通灭错不散步西边尊重人这题三续期灭家年终续不宜听题宗日感觉里前就算他还是个宜那么另一个修炼效果

0: 차르와 추디기 루급 능고 기그지기 체진
1: 싱글링게 공캄사 탄디키랑네 생구축베 레젠티 중앙롱틴 년틴 지케블리 공키 믹스에 치티리첸 차와 추디기 루급 능고 기그지기 체진 시버 슈규투스시 다와케베 생이슈 초닝키 나초야 네벌레 초소 담드 추르 듄티 변종 시즈 총키 기총 총키 기총 가구 사콘라 쇼킨 쳔부테 비어시 슈잔 테르응을 야링게서 디글레 공키 사구버 띠완라리아 제바토네 지도 슈체 산네 사토키 밍예네 줄야 귤르 슈힌 로 띠완라 띠완로 로 세능 두겔
2: 어 고기 고기 고기
1: 로 띠완라 탄데키라 사지 코발리 데유나
2: 남조 단다 대유라 시비 통기레 기론 정기론 통대 야래서
1: 레스
2: 남조 통야 전에 계서 아 다체 세븐 이슈 듄인기 쇼베 추도 조부서 야 인턴 제스 했네 통 민바
1: 레스
2: 다리 통 제데 인데 제제 당고 건다 추주 되지 아 엄마도 책을 또 왔는데 이런 통대 레스
1: 로로
2: 코르도 연베
1: 레스 다튼 도 차부터 메줘라
2: 아다 담스 와 남신 남다 호르메르 계속 랑가 용배 다데 니슈 듄인가 주 랑가 용배 거야
1: 랑가도
2: 와 잡아 볼 땡기 다 있는 건데 결혼을 내 사회질이야 단데 결혼 그 남신이 단데 차 있는 남다 호르메르야 예 저 님만 땡배 맞아 잡아 단데 천내도
1: 리스에 땅 안수 한데 랑가 망르 샹차윤나
2: 다단데 진가나 조디 랑가 단데 샹이기 지 다도 와 진가나 조 팀두기 참바 이내에 다가는 시 그나나 조 매소형기 자지 로교 공디 이내에 이제 망부지 가산에 사도리야 도스큐지야 단다 도스랑가 이제 상바 상심의 사도리샤
1: 먼저
2: 단다 도스 빈에 주 다지 이제 나나스데야 제 결혼이 연배 파 클랑가리 이내 다든지 스카레 이제 사샤니엘로 소바 진짜 그 모든 망부지 가산데 랑가리야 다지 기지 니도 그다지 연심 반제 제도라
1: 로로 당한한 소 단다 뇌고 케스 치세 세유 응외기 민년에 주 근제 유미 오조시나 로시고이
2: 그래서 사리샹 특중 통수세야다 라위 통수세야 니도와
1: 리스
2: 나한테 저기지 망도 돼서 제가 지 더 집에 서니 휴 주인가 내 저 처음부터 남자 제요 되는 게 아니 통수 뒤니 망도 된 내가 통수 뒤에 하나 저 샤데야 보이셔 사리샹이야
1: 리스
2: 사리샹 그 이제 사리샹이야 페이지 다디 망도 정말 우루 제제 이제 다 강부 兄弟 이제 다지 지간 소리 나려 통수 페이지 건다 되자 다디니 사분 이슈 듀인인가야 코스 차다 나나스디 김민두게 산다 카르사베 기론 통제기 기부 통제와
1: 롤로
2: 뭐야 기부 통제야 친한고야 네비스디 스스제 안파스디야 다 기부 통제다 메신에 고 디 통제디 디프와 나나스 지 유고기 내주지 이제 대야 디슈 통나스 다시 카레 망소기 종간데 망고스와 다시 망소기 종간디 이제 상마 한 슈게 공조야 우제제디 네거브린 나나스 다시 지 살샹기 특종 통조다 라비 통조 망조 해시 차단 등의 숨겨 삼은 생지 요소래자
1: 롤롤로
2: 이게 당무 대야 다디 내부 구이티 계좌 안 넘게 해서 이슈 뒤인가야 대야 지나 안에 서도로 양남산 도스 기론 통조 내부터 기론 통대 내부터 남산 사실 그게 야지 차 침이 다시 배배 이제 집이 차 침이 봐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야 다시 망조게 다디 대세 있는 망단
1: 네,卡拉里面忙到很多，他可能是第一啊，是面对面的，说不进去，估计前前工作呀，第几了，这上班结婚的面对呀了，说不，他可能是是，是我们这边人的，大家其他了，说不，今天面对面的，三年达到的，是他，第，那边忙到第二呀，第几了，他可能达到其他了，说不，这他出他就这下，那第一条的下下面谈的，忙到后面都，类似，他今天就是在今天工作，他第一。
2: Tebunishu, dawa gewe te nishu gyun yinji chusu gewe pala yang nansu nuzi tingi yu ne chusu tongzu tongi ni sojab chabada daga nishi je tezi tewe gyuje ji mi songi na gyalam zu shogwa yin zato chungsha mada ji rinzi chabi yin tawa chebe mirang li tachabi yin je nga tengu sing nga je yuwe na ya jige yin mirang yin ji yin ji chuchu zom tinte tsuisha ane ji nga nansu dante ji daji panchung gyurung tamdu chusu nuzi rokyo 다시 공동부위원 모두 제발아 지부위원 이제 노스 23년에 되게 뒤쪽 안 당고야 이제 총기지름 좀 노스 소교 좀 당고에 텐텀데 라다르시라 맞아 다서 당고로 교 공동부 쪽 제다 하나 소유지 시각의 체력으로 교 이제 특축 다시 고 다시 좀 제제 이제 근데 초격이라든지 그슈 유고트제는 배다 배지는데 제도
1: Lolo Dewan la ta kenan so le jinji nan be gyu rim chhe le ya yin ji tin ja le ya yik sem na sho
2: Lolo.

레지베 렌구응아 셰프슈 주부타 겐군 군루 토버르 레마타 커습 레초비 넘버 레스다네 규림시비운 줄루 니에도니 생을 르다와 시브네소 종티 용수 지슈 미구바라 롱수 지규 시규 켄요네 라리다르디 차진 좀비 겐군기 지슈 이지 칸얀 뷰 미구바라 로나립치 커습 링규유바 체규 진드듄비 체니슈 군니 수후종 토크자크총디 디기람디규기 니뮌닝구르디네기 사간기 기군 하자장신 겐군소 냠두디네 룩시탄 오제레스비 립두사시로 균댕기 니주 카드치신규 미신겐군 토니샤한 야생키 땡아따두 칼라뜹디삼세는 지기지념규 타제크습유비 니르르 고르니제네 사간나 칼라신부서균 두지시부시 디기람 디규 콘도 크기 제송타 다도 치게 메비 겐군 케르드 젠기 겐군 제기 케주응세 튜비에 로나토와타 케르드 겐군기 칼라네튜티 디규레튜비 심제 치사르 큐르큐 니도니 세피르다오 송바라 디기람 디규기 니뮌닝구르테네 기사간 주부타 슈푸종 타르구람 사르비 지초레튜 셰프슈티네 기니르경 치신 로숨 듀마라 세른도기 공주 첨진 시비 겐군의 로그램 치비 셰프슈 베드 남자나 주휴 밍아르 사간투 니르르 찬욤 칼라사겐 겐군 숨주네 숨주송아 바르 유친 망체와니 시슝기 커섭 종의 롱스 주겐기 겐군 임시 세른도기 공주 첨진 시비 겐군의 로그램 치비 셰프슈 베드 남자니 신장 유구르 장경 중기 믹스의 강의 유비 겐군 츠 칼라기 네튜 탁주 차치 락더 치비 망핑 기체덥 시시 수후 종 멍시 주기 당주 이 쿠미 주장 신바 왕용 강키 다로 종 대용기 디규기 겐군의 로그램 치비 셰프슈 서지기 장경 중 티 락더 치비 세른도기 공주 첨진 시비 겐군의 로그램 치비 셰프슈 베드 남자나 주니 차진 좀비 믹스의 강의 위비 겐군츠 셰프슈 서지수와 칼라세체 니즈라 고릉아타 다워르 토슈르 고르자데 응업주의 셰프슈 커섭 롱수 쥐초지 오즈나오시 시야 디구기 레지바탄 탕람베 터동 고자르 칼라기위 셰프슈 직주친네 귀규 뜻디메바타 믹스의 강의 위비 겐군남 김내 치르 퇴마괴바라 콩케라 초아신비 칼라세규휴 롱아쟁기 차르구 주영업이신 신장 유구르 장경 중 멍시 디쟁기 무튜 마디 첨디 송교타 뷰제 렉수동화 현지서바 폐결의 군디동화 지치디 종탄샹 총주제 림부숨기 겐수 셰프슈 차진 조준의 군디 요구단에 겐군 참아라 디긴 덴비 친주 롱수 주유와 체규 Siamli xue ge nangdun ka nipu tini, ge lam gyu gin zong dengi pargyam shibu di yin. Nguan jie pionjong chamdu chong yira ding jin zong ni, chenbu chang lam ki lam bar sezi zam yinbi, zhubu nam tini gyu du shak du chigin halam me. Ta jia sa du zong zong chung ti, xing li ta ring ni, yu gur jie nyam zi zimur di ni, long dong gi ring ni ning ju, chong sip tar gi gi, gui nu chenbu ru gyu xin yu. Nidong yisenga loro, midin chisum chiso zhudan giedong zam tegara yugurli libatan, yugurgi yungbob gwar chi duandong nigi nishutan giedong sinni. Yuzhu takzang ti yiwan gukshu le bangbo chibashi. Yugur tarbi chungni, yulong tigi mangso gi simshu gibatan, shishung shanggi yumin nurbu demgyu ni sunyam tobi bangbo shishi. Lo ku yigong, Norbuni, dibzu dinshi nguyeso yegin kalwa shi yinbatan, taja kong lakze gigin du kyurne. Sadatan nyamdu, kimgi gozi xingli rinne yugoro chogan chimyo nangne, dawarir goro dundon zamlin gyuhyun. Norbu, yugoro wa mangdu chimbi, nganzu xingdo ta ngoze chonggiru semche mebamasi. Tadun zame xingdo ta ngoze togu yu, Tsoa ni chogan chimyo nanggi ngoze dar sarbatan nyam gawashi yuji shibashi. Xiongzhan sumi gin zumdan li chongsib yugur li chungwi zhugi kangli ngungdu. Xiong xianggi pingme du lubi saji mungi gi pichu kangli qixing. Chogan chimyo nangdu xingdo topata

0: 치료도 가르갸파 켄데 총듀제 시지돈 듀비 신레타 징네 유고르제 초크듀기 지시듀니 유고르웨 냠린츠 제주체답듀디 망조 튜잔 숨기 용법 덴뿅아 퍼기로 대가르 규지 지신 녀돈이 생을로로 총즈 냠데 벤조르기 용법 고르치갸다 듀지듀인지 심비시 유구르완 보르친 레블리 유룽 티게 셰프슈 레디기 뷰체 레소타 짐부 토른조와 군디 눈디 티브게 딩진종 미셴 파자 칸비 수주 칸기 주간 진이라 지유친키 게람 숨지 듄규긴 젠종 그 초지 퇴도 침바다 듄네 수주 칸도 주부 시작도 제제 덴병아 파르휴 나즈 칼라타 되강기 짐부바르니 산에카기 유고와라 심즈 쿠부 샴디 슈신 장시 싱조봉을 뒤니 용보 퍼드 치바타 딩진도 용게 남 디가르 네스 디와타 유리 되게 남라 레깅어 슈피오치 유지 시유버시 게람 숨지 뒤다 타니웨 카라 종종타 파르다 지리 레고 창알레 메비 진예 코르돈 유고르 신김 주이 칸토 징뉴기 파르나 칸바타 가르조기 처구로 칸고르 가르스치기 총습기네 사드윈조 유타 뇨지치기 지류 남비 냠리 쿠드휴 가르싱 김구와 트리노비 사고바라 초크디 가르스준드니 유고와르 뷰리기 샴디시와다 투총 사제디기 망초라 리슈타 버파르기 구급주시시 난주 니급신 뇨존 치범민바라 유고르 왈라리아 용두 유바탄 유미 티웨 축부차바 차지 인시 송도 대외인 진중 쿨미디 딩친 종기 유고르 냠리 강리토비 차르구 진네 코르돈 유고르 완남 축잠진 대부잠 민바라 표세 도두 지타 조 김도 규티지 가르소워 김미봉기 뜨무제라 르치 뒤닌 뒤비 남바시 수유 타자 딩진종기 게람 숨지 듄규네 중캄 송교타 벤저르 피기 초니르 시우비 조그딘기 파르겸시 준신 유진 멍시 지구 균두 튀고 창도 칭부탄 듄네 조그딘기 파르겸티 사공 피기를 규지 치비 구슈긴다타 총기르탄 총습 냠지기 제삼도 유르신 유 딩진종 징네타 유구르주기 주장시바 거기원메 나즈 무튜 켄덴기 징네 유구르기 뷰다 야보소타 셰프슈 뷰제 리스타네 게람 숨지 듄규기 종덴기 파르얌티 중캄 제바타 총습 타르기기 뷰든 쿠이도 뉴어체네 미티웨마와 딩진도 용네 딩진레 가보용어 체규 인시 사르괴바르 시도 승리게 팅디 직균 소빈 도시 덴보른소 양규 렘부사바른 베베 규집이 치리리 전부 잠다 책이 샴라 무튜는 디가 롱친 리공기 치리리 전신다 카남 세로나
1: 콜레디 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규 현다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도 중 소스 남베 토니 조규타 소스 남베 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타쥐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베붕치 케단 냠도 중국디니 르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베붕치
2: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단들행계는 센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lopchung chu dun gyu chi
5: lopchung chu ya ge yong chi
4: lopchung tu chu
5: lopchung tu chu
0: sengli ge kung kam sa tandrin ge ne seng gu chu bi le zen di ni zhong yan long tin yin chin ji ge li gong pe ge long jin ki lopchung tu chu ji bi le zen di yin nga ni ting di le zen zum ji ta yin zhen xiu ke mi ma jia su yin Tiril zina kubye mutu yu ne, Xi Jinping ki tuirab sabi, Zhongkui kechun denbi jizor nukui gongbi, lopchon jitun shibi nangdun kaji, ribi xin shi wun la. Penzu z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le nyamye chigi gijin zhawa besa jen zubara gundi donggui, gijin zhawa besa jen zubara gundi dongwa ni, Mi-ri-gi le-wa jitun chobun zubi si zin ju lam yin la. Pian zun zin ju tan chang yung chang din, nyam le nyam ke je ge za dun yun kyung chi di. Chun mu chi ba le ka de du mi lang ba ta, rog ri chi ba le nan zi mi chi bi gi gup ta gi gup wa ra be ri chi bi ro lam sa ba si la gyu gyu di si. Gi gup ka da gi gup ka ge mi ma ne tu mu to gi jin zi wa be sa ri jen zu ba ra gui bi dang di. Tu mu to la gi long su chi ba ta, tu mu to pi ye ge chum zi long su chi ba. Tumu to dianjia ging ging song long su jiba jie qi gui. Gigab ka jie jiong ta, chak xin ta, wui chu le ma du bara, ta ji du zhan nyam yin ba yun yong ta. Gigab ka ge mi mang ge rang da ki, kong bi ki nzho lam dam ge qi bi kien wa la zin jo. Gigab xin bi neng si le ti ju qi ba la ngu gui. Gigi chang yung chang din song yong jie qi gui. Zem lin yu rin kong bi yung gu ti, gigab ka ji nzho rba qi qi ran zho wa ta, gigab ka ji, tuyun yu jimburu yu pung ji lu gu nian su kiarwe meng xie dian du zu mi nian. Gigab cami ren yi gi kong bi tuyun nir chi bada tuyu cung hur zun qin bu gigab xian da ta tuyun mu to kong bi yung war gundi dong gu. Gigab ka gi bong bu nyam xib nga nian tuyun tan zhe long na zo la ka de jo ba ta tuyun mu to nu xiu ti gu xiu zu gyur wa ta nian ga ti sun xiu la gyur wa nyam le gi dian jia ta tuyun mu gi dian jia ji tuyun gi dian jia jie yung war chi di Nyam le gi zhen gui gui cep qi ba ta, nyam ye gi gir song gi cep qi gui. Zhong gui xi de dan pie ye nyam le nyam ye jie gi tar zhi tuan bu zhi ne. Zem lin gi xi de song gyong ta, nyam du pie ye zhu wei qin zhi si ju gi gong duan le song zhi xi wa ta. Lo dian gyur ming an ne, xi de nyam ne gi za duan nge meng xi to, gi gup ka dan zhe duan nyam le bie li qi gu xi. Ngan zu nge bar to, kwa le shi bu rog dian zhi wa pie ye hur da dan ne. Rangye gi chok da gun ta, rinpo mangwa, leng su jen jie gi qinzhi gui ba gyun qie me bar tu gu cang du dong wa ta. Kwa le shi bu ri kye bi chok bu cho bun zu gui. Gi gup xin bun zhi wa qiu gui ya bu qi bara, ji kuo di ni ta. Tong nyam ngan pie ye yung wei, gi gup xin bun zhi wei zhung jin zu bar gui bi dong gu ti ha jang kien gang qi wo xi xi. Gi gup xin bun wa ran ji ji qi ci dong du qi li ta, ka de du lang rin mi qi bara. Pian zun zin jiu ta, nyam le nyam ye yung ar chi gui. Zhonggu ta ari war ki zhawa ni, tan din zem lin din gi chung ni zhawa kye jing ki chi xi xi. Zhonggu ta ari zhi wei kong bi gi, ka jo qin bu ya bun zin gui na, ni pian nyam gi meng xi to, nyam le gya ki dong wa ta. Pian zun zin jiu gi meng xi to, dao mi chi ba ta to dam ta cun xin qi di, chun mu ta nyam le ta, din li jie xin dan qi bi. Zhonggu ta ari zhawa tu mu to kong bi dong gui. Zhonggu ta ur su yu war gi cho yung gi tep ju nyam le rog di zhawa ni ni min sa din yin xing. Pian zun yi tun ji zi to xiu ta, nyam le chu zi to xiu, tep ju gi rik din to xiu ji gi gup qin pyo par gi zhawa xin xing. Par yu cho ni rang gi gup gi suk xin ki bian sung gip qi bada lo zi din pyo gyab gyur ta. Kyab gong ka gi nyam le si bi, tu mu to kwa li shi bu jue gyong na hur da nga xiu gu ji qi gui. Yurab ni nima jingin zemlingi kejie nichi yin. Zhonggu ta yurab wargi cho yunggi tepji rog din zhiwe ka jo yang da ngibar du xieb qi di. Xidi ta parnu, gyur ju, xiebe jiegi rog din zhiwa qinpo xin zu bar mutu gundi dong gu. Bosir gigab wara tepju gi rog din zhiwa ding sep du dang di. Benjiru nyo zong ta, nur si ngu za, chep si din ja, mi ju beri jie, gui ju sumgi nyam le zhum si din du dong gu. Zhong gui, ta gu ni ren yi gi qiak si dian si ta, ta ri ge kong bi yong yi xi zai xia yu ba ta. To da par sum tu, ta gu ni qin zhi ji yong gi, ni bu ang tang bu ru zi di. 타고로 시드탄 딘리 피게제 용와르 꾸베도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wei chu ki zheng chung ki nan zhe me gong yin bie yang ta bi di ke da wa ta nam da den ba za sem ta la sam xin ding gin du xi song ne bie jian zhuo xin bi ge ge le tun ji ta nyam le qi xu qi er dong gu zhong gu chong ma rin lu hu da gi ta bi ta la da qi ba ta chong ma rin lu ta chong ma ji xu meng xi qi bi ge ji ji lam song jiu ta song jiu rin lu ta chou ji rin lu long wo gu qi di 계지지초네 냠레긴 젠롱 케진의 카데 쪽바라 꾸비동군 콜레시뷰 쥐용 말라기 쥐르쥐탄 쪽준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니치군 콜레시뷰 쥐용기 내다 칸드충미티 계지 도브슈 도와라 자리유바탄 콜레시뷰 쥐용 말라 포규르 충듄니 계지 도브슈 도르월은 교도충외지 탄디 점린토 계지 도브슈 도와른 교도 침부충와타 콜레시뷰정신긴젠롱니르신망도조와탄첩지콜레시뷰정신긴젠롱니르신망도조와탄첩지콜레시뷰쥐용라슝뉴탄콜레시뷰쥐용말라기포규르군디동규니피조침부시도교류기기기업수지시진핑기딘바라미지기레완지둔소분주비타르자톰브로징디콜레시뷰쥐용말라
1: 콜레시뷰쥐용말라 zemli gigup kagi kemen tan lewan arwe tambur jiwa ta ne de haja mangbu si gigup ji du tyeom bumi insin jelong haja mangbu si ga gigup ji gi nyube kade jyeok tu bu simi ni zemli dengi chawang arwe ga gigup ka ne tyumung to chudru ji ne jup gu yu ba ta kwalji bi jeng sing gi jelong le arwe ga gigup ka ne dob shu jig ji gi nyam le ji ne kade jyeok gu ge ji lam su ser su ta ge ji jig su ji sum
0: 계지 장된 퇴녀를 제체유니 계급망 치슈기 문진 직튼도 교류현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포규르 꾸디동규니 계지지속이 퇴무기 레든 인비 냠주타 냠주 냠주제기 자든 균충치디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포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수 문진 직튼탄 차주 직튼동규와 치구현 점리탄 점리 기급하기 미망기 문이 지나 계지직람타 콜레시뷰 쥐용말라 칸드시 야부이미니 기급카기 미망기 추두르치고벌리 기급지기시에바라 찬조치미롱라 민용시기시에바라야 찬조치미숭 콜레시뷰 쥐용말라기 포유르 군디동안니 겨르주치범이인라 텁사라 록수운 주부양미인디 티니 튜듀피게타 사르두단 투상도동화장인 콜레시뷰 쥐용 말하기 포유르키 계지 내당긴 균도 응알릴 하바르 천구바타 기급 망치시에단 하바르토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긴 조신비 기급기 제드타 키빈 응알레 창용기 쳔버치구 냠지 계속이 전진기 공된타 자든 속신도 교류에 계지 직람타 계지 말라 로즈 댐비 송경 치구바타 점리 막진 니비 계기 촘제 송경타 사된 동군나 Gwanchi jengi zemli bianchiro jikzu hurdanga songkyong chibata. Sakongi nyamle lamsun zubuta tuyugu chandu tongwara guibi chiguishin. Geji jitso ne, kuala shibu rengxingin jenlongla kade jongnu chiru tonggu. Zhonggun genzhi kuruwi gigab chenpu nuba mutu tuyo ne, kuala shibu jiyong malagi gyurju tan, zogzunan hurda shubuta kangtir nichi chiguin. Toda parasumtu nyamju tan nyamju nyamju jiyi, 콜레시뷰 쥐용 다완 짐바타 계진 지와 망소진 돈 규와르 타르비 동화 냠지 계소기 계진 덴비 친윤 덴바르 갸뷰르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기 계지레 덴 추기 투접 정신타 담와 치르 동화르 갸뷰르 제시 유인 콜레시뷰 쥐용 다와 사르드 피게 동화르 꾸비타 중화 이 링니 추기 계진 덴비
1: jikdeen mechwe tan jwekyong dawa ti tante tuyrup dan tunbi cha ngwaag tuyn chi di kola shibu jwekyong tuyku chang da tongwara zhunggui lo zhwe tan zhunggui nuishu lekki su mbi yun pa shim.

시디 윤딘타 용캡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광야 당잔 지도진딘빈 점린 조준치회 지게부주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은 점니 기급하게 미마타 심슈 직지치디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조준타 뉴린 시디타 딘자 용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지기 점린 조준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츠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비리 중감 조준 속 텔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춘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시시 기급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톱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친부 편준 지구르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치구바타 기급충원은 잔냠기 따단 진구이싱 아칭아젠타 잔유 잔송기 잔시쥬미숑 기급칸야중위에 먹추 충기도 롬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룡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 미룬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균치구 냠준타 냠주 균균치디 용접도 된자 인빈 점리 시준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디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 된니 시추 미룬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양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튕기 충급 전인기 거라 땜부수규리 김지의 로람체나가 조린기 최신자부터 최민기 개원 동지체규 균형체구부터 수균타 수균민비 된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대조구라 남부 강연중인 지구진로 모구치구 냠레 냠게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리시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첨부디인비 뇨종 타르게 첨부타 마조 뜻디보 미누쿠르규 첨부 락제 피해계 첨부진 용화를 꾸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콩야 군빈 토냠 냠게지기 변조로 관리시부진의 꾸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계 용의 쿠르유 야부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화를 꾸비당디 점링기 기급 참아라 피기기 총제 롱수 주규유바타 미 참아라 디기기 초아 주규유바치구 베리타 종리 균형치디 권지타 콩양기 점리시 주규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라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기 용의 모의 랑지인 미리를 샹도타 계지 개발림이라 시베른 점인 나속이 개발미진 테르토메타 상행기 예와 띠는미 시베탄 시베와라 존네 치리리 서비스 치미르와타 비리 치벌리 지첩 치미중 미지게 루규니 시베 민주와 핀즈 비리타 핀즈 비다 지르 징지 제충위 지민 제취 러부치시단총 시베 민주위 와라 상제 서비기 냠도 야르게 용어 치디 시베 비리타 종린 제유티 미리기 지초 야르튼의 군디동의 군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 치빈 제타도 유아치구 장도 티뉴 용주 균형 치디 당장 지둔 덴빈 점링시 준군 중간 변인 조준 체균이 미지기 마원바다 제와 유바타 지두기 침신 조준 체균이 미지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르 치바타 정중의 뒷바 정중의 송경 치긴 도시 덴보르 양디 소래 변인의 튜빈 개와 탁주 야부치구바타 미타 정중 시튼 냠네 용규 미빈도 송년 점리 균두 피계 용규타 미초용네 피계 용규 문규로 치고 장도타 티뉴 제고로 균두 제기 튼기 치단타 소아게다 타르비동구바타 차주비네 넘신 균두라 카데 조구바 정중의 지구르 치바타 장도 피계 동위

0: 니달 토나 나고바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게 공감사 다들 인제네 생고 초비레 젠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 키 최딘타 디단 시비레 젠디니 nganetendiri zanzumdi ta nyan zhunshu ken mima kya zu yin. Tiringlizi na kuibe mutu ne, gyundengi ngana zu cowe na liya yisab na gobi tanda ka ji rinpe xin shu yin la. Nguali shuwa nang tuyo di karesi na ngana zu kala nyu nyu se ne xia gamdu minduwe gyumzen karina se di yin la. Da tinggab ya mi mangbu shi gi su gu gam du dong yang qi du, tu yun ya kala li ya cun zi mangbu deng guo shi. Yine mi ka ji gi kala di chue ba ha jang nyu nyu yin su gu gam du zao nian zhugu mian zang. Lo ma de war mian ga du qin xie, da xie qi gab ta su tun yu di qi di di yin xer mei gi pung zi guo gu yin ba ha gu guo shi. Ta wun ya kan zhi xi le xer mei pung zi guo gu yu si wa ta, ti le nio ba kar da kar ri ji ta, da gu nian xi. Jyutabrachi kari yume siyamliya shugin. Tangbudi shermi pungzi ngwa guyusiwa karayasana shermi pungzi siyadi gyagaliya yidaw su siyadi rila. Tati mi subyu nangi shermi saktungi jik guyuzi xindu zamba chagyu nangi gundrum ngaja chabu nandu gyeje nubundun juchiji changardi tenbu yuanliya sungzin shibin genku guyoshin. Ta shermi gi pungzi ngwa gu gi suburi ya shermi pungzi gi nubu tuandu mi jubara changar di chedurun zhuya ta shermi gi celin giwi shermi pungzi sak tuan che che changar towa ta shermi pungzi towi kur yun nyebachi chanchu washi. Ta shermi gi pungzi ngwa gu gi tongmi tu gi neda ngwe se tuyaba tigas mendo la. Ta ini tu zu rinpu songbi na jik choko camli ya xa gyakbu chaya ta ani chakzi gyun tiin minba. Chakshi ton zhuya, ngedub tan lu shu nyam zhuya, subuyu gi bakwa nabu chabu la sobi netun yung dula. Rikji kianwaan gi subuyu cech ka jik to ne, shermi pungzun guo gui gi nyinga denba setun chibi gup toksun chirgi na guwa ki chingu shu xa. Becha xa bi na ngana zo geba shi gi geba bom ce li ya limi gubju ta pyome gi geba bom ce li ya limi gaju kianga yinbi na chogo gyabu yinba li ya ngunzi chen jing dula. Ta qinggun wo dan ta gnen xin jingbi gyebgi bakbe gin do di nakbu chabi na tini ya shermi gi pungzun guo gun ki jik bezun jengi nguan darab jiri xa la. Nibuti shermi pungzun guo gu li ya nueba kar kar yorasa na shermi pungzun guo gu ni gyundu jimbo nga yur gi neri nibuta sam siw gi nyan ce ta gnen xin subyu ji zi cele gi wa ta xa gyakbu yinbi nebi luto du tong ma wa xishi. Tiye changar ki netun chung sipa ma se tando ya lu yung rengxin ki jik nying zip sarji di chung zhuya ta. Sha gyakbu ta, shermi pungzun guo gu ni pinzun gyudan jibun zhuwa shi. Shen ya shermi pungzun guo gu gi lun kam ditang liya shukin tiba zo shamsi dar xa la. Jine karis na jimba nga yur ki nepo ya. Kedi ya shermi gi pungzun guo gu chung bi na lu pung gi shermi chakpun liya dada danchi, shermi pungzi gyunche mibara saktun chibara gyundi danchi, tar ya jimba nga yu gine pungdu la. Nibadi, nying dan lebe chakzi nere xa la. Ta shermi gi pungzi ngwa gu gi, chochim wangzi ngu gu liya shukin tibzi, nying gi parzi chengyos zhuwa ta. Parzi chungu, jik nuebar ngwebe chorgen chechadu dungu yudu, tedar tuzu rinbu chimbi na chakzi topa chan zhungdu la. Shermi pungzin guo gui gi tando ya parza chikgur gi jik chakdi yuwaan taan taagnan xin ninkam taan chakzi nian yuwaan ki nyangat chan rungdula. Xin, chimbi gi ci zhen. Shermi pungzin guo gui gi mi subyu din gi ci zi jizab chayad chukbu taan. Subyu gi jizi chero songwa taan xa gyakbu chabi nyangat chan rungu yudu zamba. An jik shekzi lhangma yin ni chimbi naan liya tadung songjo cheche. Zhugtar ya, qinbi gi cidren liyan yun zhungdo la. Da sumbadi, shermi pungzun guo gu qidar zheze lekju che wura isa na, tongmei tuyu gi shermi pungzun guo gu ni cunzin che duwa ma se chaggi yung tubu xindu zamba, nga zamne judob chebi na penyu sambu tuyung gizhi la. Da jine xa gamdu dong ya, Sherman Pungzi Zawane Lekju Chegui Nyangbina Subu Jizeliya Tsunzi Nenbu Chegui Bata Sha Gyabu Yimbina Sha Gamdu Dungyu Nyuri Gyunkyo Nagugila Nyine Sadungi Kumshi Yabu Gyunkyo Nagugin Da Jinjeda Chushib Lasoba Tenju Mawe Sarigi Cha Nangi Ngarjati Torunju Duzamba Tui Gyundu Ne Jik Zubi Renshingin Juri Gyumadinje Mangzam Chegui Bata Shekzi Mawe Sarig Nyungzam Chegui Gila 당내신 공화타냐샤 세미지소 뷰리 찌가른 덴비서리기 창아르기 추제 균대젠도 송진토비 티지 망잠춘하는 야분도라 학바르도 겐괴응은의 주비나 뷰리 찌가른 덴비서리 망잠춘비나 샤네디 망도주와 팬도 유바타 샤네 뉴위 네미보바 응원고토부도라 탄도야 타마타 아라디 제나국도라 도규 티니기 직 셰르메기 풍지 응고고기 닌가 티웨얀 체론 정도라 셰던도 규규 체제한 주 수부기 샤네디 야 피엡치고기라 다 샤네세야디 셰르메 풍지리아 소르겐 데르위 하자 켄간 체위 풍주기 왕즈부 신디 잠바 규규 체비는 수부딘기 샤네디 야 망도 피제 테가라 창아르 피주지지 토르동 토분도라 대단기 수부지제디 송진 토피 샤갸고 차리앙 원고 토분도 제자야 사고르는 용타리야 까마갸다 응업주제제 요분조 유치하다 야면의 주제격이야 야면의 강고르 심바소게 종다라 테모니니 숨바자나고기라 신 고용의급수 멤버디나디 케첸브르샤 다 초의 쿰시규네 릭주디 용미토바타 야면의 수부지제디 직 체랭기에위 미조기 칠레 멤베기 제보월 셰르멘 풍승고구 주톱나는 야부도 비샤샤비는 진봉의 유기 통면 내다 템부소 인비는 멤빈 줍치월 면주 나고부터 초의 쿰시다 송지제제 주톱나비는 편제 티웨양 야부팅도라 Siamli shuwaagi nangtun kaa nyibati kareesana ta ngana zi sopi naliya cha karbu chabi tata kaa ngas che shuwaadi yin. Ta shung lam tendu langgor ta mitso mangbu yubi na jogyo kaak zin lam ka di nga sibu nandara ngana zi sopi nangi cha di karbu chabi na cha yun gi nyo zi tiedu chin chi. Lupungi cha she kengrung ta ten nyo zoro cha kuryu matu para cha da solung gumbi nedun ten zi yung zikrila. 지카레스나 차 가부차비기 규진 중국 수리 체리 롭체 컨트리 지역 민간기 샘네 생간이비 부남 멤버 류방기 차 가부체 주티 추이 시구르 빼샤시 제세 나와디 땅외비지 망부 쇼르위 추법 칸을 첨비는 티 나로기 쇼르무지 망도 첨바미야나 뇽도 첨비는 포베난기 시르규기 카르제디 체르친지 츠느젠도 요주고시 좀제테단 자와라 처규르 첨비는 처부 마부 입규르 타르브디 차립 중의 카자 망도 조야 당연시 차규 최의 지가르기 주지 차시디 마르 조야 척지 체드론 조야 신 르비난기 추주집 민당와 조참에 차디 카부차주고시 다차 카부차비는 차지기 차립타 차그린 타나 닝다 레비 차증가고소 솔투비 네규리니 럽다 짐바 용구여시 다니부디 차 카르바차비 다다 칸가세디 다미 망치웅은의 시에비는 게드수부리아 딱제 텐지 체벌리 차기 카르제 중 토부인바시에는 샘제 챔부치고 된 민도라 카레스는 니 수부리아 직 뉴움지기 낭게디 챔부된 뒤잠바 저균 코르유긴 귀남 토념지 송겹투근도 다르마다 겐군 닌캄 차그제 네포비 미조기 차 카보리아 톡스는 챔부치구이신 하바두 군기구디 최제 마위 김베 차그즈 쿵부탄 티에카리아 차 카부차비는 닌단 레비기 쿠르부무세 퇴비 지른조야타 닌증 가부타 레증 가비 닌게야 대단 뒤지 체른 정도라 리지케젠기 수부네 다단 카앙아 퇴비치 차 카부인비 챙구이신도 다 지 쇼게 야 렌듀 잠방 구유 코야 쇼게 렌듀 고 지싱 구유 코야 단 지부 냐비 냐비 인비나 직차 카부 인비 다르샤라 니네 니조 예블라 다 칼라 세비지 니조 캬디 용첩기 능주시 이네 차 카부 인밤야나 레베기 차즈 서규르 김미솔이야 쳔비나 네단 딩아르레 마신 응세 되어야시라 숨네 뷔무 공네 되베급 창고 담용야 차기 카르제토이 미초를 선비는 뷰무구 구제제 직 랑드비 급수 창고 담비기 능취지 용구여리라 태양 직샤 갸비밀 능취티 중세 응외세 퇴비바단 대다 차제 우혜와라스비 능취여시라 신현동 규규 체비 체리야 직 초도디 무부른 유야 계세야 초도디 무부른 유어만세 규규 똑잠 체마타 람센 우혜와티니 균바리야 직 수구 카믈리야 직 소노 민단와타 차기 카르제 중토의 문주 신비 뒤도도 맹간 친지 직닝캄 차제 내담이나 로네 유멜리야 따제나 고기라 주도 루브르투 미르브르브치야 차 카르부인 비급스 루부르투 미 르브르브르 규암이나 미그드윈도 나그용용게 처나든지 용거지 다이네 큐잠 송외치라 클릭클리 라스토비어실라 다차 카르부디 응원고 집이 탑싱아 다 윤데긴가나 즈 초에 철이야 샴세기 차완디다 야부주비나 차 카르부 응원고 다 차 라르르엘 편동도 제슈아디 지네 튜도도 추커섭나고게라 추통야 딘민당와타 이문나 퇴야 망차비네 수부기 샤감제 안에 차기 카르제 톤드라타 야게 틀능즈디 하장기 응외세 퇴부여지라 제자 뒤도도 수부리아 추커섬나디 개쳔버지 다쇼게 야랑차비 지탄 야면은 도뒤 숨기 공기다 추주지 야마니 공기 추주지지기 튼잠소스로 직 추구 춘잠 직 하신이 기잠된지 최비는 차라르드야리아 편도도라 니부디 타마단 차라 제나고기라 다 타마 쪽의 통신외부 차제 낭외기 칠레리아 도르균 팁지 차립 충외기 가장 망도 줘야다 처부 마르부 념구돈 존 요스 쪽도라 차라 망부동비는 닝다 레베 차즐 직차다 소노 민당외 내다 용고도라 니네 칼라리아 탕드나고기 다 직속자의 낭주타 야메네 나르세 망부 최능 규민도 약시 총비네 도 뒤섬의 직시엑스 뇽잠타 진십 딥지긴 주리 모제타 신도소 망잠 최비네 수부리아 사지기 쓰는 유튜브 등재를 니네 귀규 룩튜나고기라 다 차 카르부인비 미 귀규 망잠 치고바 마세 소부 지젤이야 토담 야부 총비는 차 쿠르규 체알 군디 대비하다 치기지 지섭지야 야르두기라 안에 셈기 뉴슈디 총도다고기라 다 차 카르부 차부디 응섭단 셈제 뉴슈치와 야면의 균도 천경 동양타 니 야부 미쿠부 제단저와 탐섭 유비 셈 실류도 펍제 인에 테다 시덤나디 티웨이장 캐쳔버리샤라 승리게 팅디 중앙룽진 인진 기업리공 표결룽진키 최대한 대단시빌리 샘비점 다 책임이 샴라 무튜네 디글룽진 리공기 치리리 전신다 카남 샘로나

0: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改龙庭行。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灵个列咱卡给满的许多人。天涯就是出版的短不怕啦，第一个给几句建议给四段列咱东脚他，就是短不呢也不怕啦，三脚列咱东脚，就是也不呢个别怕啦。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젠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젠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젠동요추주조송내조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조피내정의비파라
0: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요 추주정은의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두레젠동요 추주주주부네 주둔비파라 선규레젠쇼요 추주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요 추주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동요 추주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젠동요 就是你说那你说真你别怕，俺们给秋对了咱说东西。就是你说真你呢，你说早送别怕，天灵给临时说，天地了咱东西一别，看见那天的三心能聚热话语。

0: 지방기 랑고 샤동 투비 삼바 숨주 수용하다 장삼 십주 시행아 지리 십주이 아담 넘부지라 뉴즈포데 레소바소 장부 점규 서글이야 니가 첩침부 수유 제주유 최바 제버싱나 뉴제왕기 장부 점규 기사자 망보로 민의심에 중하다 교노라 종근 첩침부 포유 네발라 세종기 최돔 렌자 제고조데 강고 티베 조람 경유르 샤동 제버다 추들로 친동제 라수 제신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신슈드니 이젠 옌조르키 네츠 비와싱나 이젠 이슬람 사르지 송마주 카키 성진의 공기 세타비니 데신베니 총주나 쳄시타 빈조 지초 몽튼지키 피초라 심주 달체바싱나 자초키 시도 먹터타 성진 먹터키 제도 대외망지니 이젠의 미비 특주리지 지구유 지주시 在这那头痛，明年前一整期给客气顶住七十多万趟，其这名片没他们女吧，运用七星马线，红木子做好了，木头托他们尊敬七星月，一整期七十给接过来，看点九个，前期王宇突出三年嘛点牌，特区给人鬼王家七十东特七个月，记住不是。此处对你一整期七天给客比较有点看有中意，李志毅一整期。边中开矿期在这地方，多多单位吃住越多交了，我国给吃的交个嘛些，收购地价的越别，而是边中改变了当地东居民习俗不是。矿期开始东土拉的样天气，一阵气抽三三百，车震也不吃够它。中国给某处抗性因素，今年某处谈这个面，而是那么久了更多单呢，一阵了边中给暖手这不提脱呢，某天冬地了。我们把给偏这条面把村个月解决不是，村主对你三个月几多钱不行呢？而且部长卡了不月，一整期那天天，明儿一起准备抗疫前面把他，但过长满身体情形月解决不是。有了土家的，而且给送标志他，重庆标志区所在钱不行呢？一整某处给修根特别忘记，有了土月边，而且某本期安全铺地国别地区专业的信徒永远参与表情。第二，新疆七十七四年，该区不打进去，铺地广北地区作业，用途属性全部提示。第三，二级马区、幺六区作业卡级，无效收回度二六十。二级马塔提醒收回区哪只给客区，有阵区明明弄出他铺地广区白地铺进，虽然大约解决不是。
0: 这个那不错，刚才是九六年退休的，大约有最老的神级文队员，历任军官能干，参军老人。
1: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
2: 妹妹不姐去，俺就老婆了出几集。
1: 出出的姐去，俺就出出两把去。
2: 差多不变只注意，母鸡形式两把的去。
1: 妹姐去这样是江浙切错。
2: 扬州人民这晚的恩济点点，扬春喜气。
1: 四处康熙去，雨体闽南用我去。
2: 每日看看经济也简单，推梦不变的中华每日的所在颜色党，都不需要颜色，热望颜色建议。

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단디케랑네 생구츠베레 젠티 중앙롱친 년첸지케블레 공키 벼게 롱친 토구디 주피에 미리 양년리세시 마니 팅디리젠키 조경버 게주히 드린 괴물 행게츠와 간주괴외 로크 남앙 퓨숨 속베 생리시피에 리제 차뷰나키 퓨총 쌈지카지 냠주시기